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아이고, 우리 식당 음식이 매우 슬긴데 잘 드시네, 예. 맛있게 먹었어요.
4: Oh, yes. Of course it was good. Oh, the dish was really delicious. Really good.
2: Good. 아따, 입에 딱 맞았는가 봐. 그런데 이렇게 큰 가방 들고 어디를 갈라 합니까? 이 근처에 쇼핑하려면 짐을 여기, here, 맡기고 가도 되는데.
4: Excuse me. Can you hold my luggage while I go shopping nearby?
2: 러기지, 여기지, 아, 여기지!
4: Yes,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2: 아, 여기지. 예, 그 지도에 나온 맛집이 여기가 맞아요. 여기서 드셨잖아요. 아이고, 한국말 좀 배우시는가 봐. 그런데 존댓말을 써야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해야 됩니다.
4: No.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for about an hour?
2: 네, 여기지. 맞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알려줬잖아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하는 거라고.
4: Luggage. My suitcase.
2: 어? Suitcase? 아, 술 넣는 뭐 그런 가방 같은 거 찾는가? 우리는 음식점, 푸드 레스토랑.
4: No, bags, my bags.
2: 아, 가방. 혹시 또 뭐 명품 이런 거 찾는가? 채널, 부자, 뭐 you know? 그런 거는 백화점 가야지.
4: No, my luggage.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please?
2: 아이고 참네. 여기 맞지. 여기지. 존댓말이 영 어려운가 봐.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여기지.
0: 오늘 배워볼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영어로 뭐랄까 왜?
4: Can you hold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0: Can you hold my luggage?
1: Hold는 무엇을 잡다 말고 보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방 혹은 짐 보관할 수 있나요? Can you hold my bags? Can you hold my luggage? 라는 질문에 짐 보관이 가능하다면 Yes, we can hold your bags. 어렵다면 Sorry, we can't hold your bags.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4: Can you hold my luggag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6: 제3 벤처 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 금융 허브, 기술 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3,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Starting next Monday, right,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will be held right here in Busan, with the Republic of Korea Pavilion spanning the size of two soccer fields, alongside the Busan Heritage Night, special exhibitions, performances, media art, and a diverse range of programs open to the public. The entire city of Busan is transforming into a massive World Heritage Festival. So joining us today is Mr. An Yong-shi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Cultural Heritage Division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Today, we're going to discuss the preparations behind the scenes for the 48th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the must-see programs for our citizens, and the lasting legacy this event will leave for Busan.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오늘 인터뷰에선 안영신 부산시 문화유산 과장과 함께하는데요. 이 행사의 준비 현장과 시민들이 꼭 즐겨야 할 프로그램, 그리고 이번 행사가 부산에 남길 의미와 함께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문화유산 과장 안영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he shares his excitement to introduce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which is being hosted in South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right here in Busan, alongside the wide variety of events that local citizens can enjoy together. Now,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officially opens next week. So as you must be going through your busiest days yet, could you share how the preparations are going in Busan and what the atmosphere is like at the venue right now? 네, 다음 주면 드디어 세계유산위원회가 개막합니다. 현재 부산은 어느 정도 준비가 진행됐는지, 행사장 분위기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1: 네, 정말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 부산시는 안전과 교통, 의료, 숙박 등 전 분야를 최종 점검하고 있고, 참가자분들이 불편 없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백스코 행사장도 본회의를 앞두고 회의장 조성과 전시 공간 설치, 그리고 각종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이제 곧 세계유산위원회가 시작된다는 것이 실감날 정도로 현장 분위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부산시는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유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이제 정말 개막이 코앞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So he notes that Busan City is currently conducting final checkups across all sectors, including safety, transportation, medical services, and accommodations, and is working in close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to ensure participants can really focus on the conference without any inconvenience. He mentions that at the BEXCO venue, final preparation are in full swing for the main plenary session, including setting up meeting halls, installing exhibition spaces, and inspecting various facilities. And looking around the venue, he adds that the atmosphere on site is increasingly heightened, making everyone really feel tha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s about to begin. And this is the very first time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being held here in Busan. So could you break down for our listeners why this committee is such a prestigious international event and what it means for Busan to be the host city? 부산에선 처음으로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가 왜 중요한 국제행사인지, 또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등재 여부와 보존 정책을 결정하는 세계유산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1988년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위원회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개최도시로 선정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첫째는 피난수도 부산유산을 비롯한 근현대 역사유산과 국제연대의 가치를 간직한 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코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국제회의 인프라와 풍부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부산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n the field of world heritage, responsible for deciding on new heritage listings and conservation policies as well. It is the most critical international gathering where government delegations and experts from across the globe come together to shape the future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at humanity must protect together. He highlights that this session carries immense significance as it is the first time South Korea has hosted the committee since joining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back in 1988, and he points out two main reasons Busan was chosen as the host city. First, it is a city that preserves

0: serve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ical heritage, such as the sites of the refugee capital Busan, embodying the values of international solidarity. Second, it also boasts world-class international conference infrastructure centered around Mexico, backed by extensive experience hosting major global events. Now, I understand alongside the main conference, there will also be a massive K-Heritage House Pavilion, roughly twice the size of a soccer field. So it sounds absolutely incredible. So what kind of space is it? And what are some of the must-see programs you would recommend to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이번엔 회의뿐 아니라 축구장 두 배 규모의 대한민국관도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또 꼭 가봐야 할 프로그램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K-헤리티지 하우스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특별 전시관입니다.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35개 기관이 참여해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잠정 목록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관과 첨단 미디어 아트로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 공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K-푸드와 전통 문화 체험, 다양한 문화 상품도 만나볼 수 있고 특히 개최도시 부산관에서는 개항부터 피난수도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부산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2: K-헤리티지 하우스는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부산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0: So he introduces the K-Heritage House as a special exhibition pavilion where visitors can view, experience, and enjoy Korea's cultural heritage all in one place. He shares that 35 institutions are participating to host a wide range of exhibitions and hands-on activities, and he highly recommends visiting the main exhibition hall where Korea's 17 World Heritage Sites and tentative lift sites are on display, as well as the digital exhibition space, which uses cutting-edge media art to bring cultural heritage vividly to life. And visitors can also experience K-food, traditional culture, and unique cultural merchandise as well. And at the host city Busan Pavilion, guests can explore the captivating history of Busan, spanning from the opening of its port to its days as the wartime refugee capital and its current steps toward the future. He notes that the K-Heritage House will be open to everyone free of charge from July 20th to 29th at Bexco Exhibition Center 1 and warmly invites families to visit together to experience the value of Korea's heritage and unique charm of Bus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An Yong-shi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Cultural Heritage Division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Well, Busan City is running its own dedicated space called the Busan Pavilion, so we do have to talk about that. What specific charms of Busan did you want to showcase to the world, and how did you reflect the city's unique cultural heritage and maritime identity in this space?
1: 네, 부산시가 직접 선보이는 개최도시 부산관도 기대를 모으고 있죠. 세계인들에게 부산의 어떤 매력을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2: 네, 이번 개최도시 부산관에서는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부산이 바다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고 또 시대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도시라는 점입니다. 부산은 개항 이후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도시였고 한국 전쟁 당시에는 피난수도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끈 해양도시로 성장을 했고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해양 물류 도시로 해양 물류 도시를 넘어서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수도 부산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2: 특히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피난 수도 부산 유산을 중심으로 전쟁 속에서도 희망과 국제 연대의 가치를 이어온 부산의 이야기를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영도다리와 조선통신사 등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관을 둘러보시면 부산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해양도시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1: 네, 우리 해외 참가자들에게도 올해 기억에 남을 전시가 될 것 같은데요.
0: So he explains that the core story they want to share through the Busan Pavilion is that Busan is a city that connects with the world through the sea and has constantly opened up a new future in every era. He notes that following the opening of its port, Busan served as a gateway city interacting with the global community. And during the Korean War, it successfully protected the nation as a wartime refugee capital. In the 1960s and 70s, it grew into a maritime city that drove South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today, it is opening a new chapter as a maritime capital, preparing for the polar route era, going far beyond a world-class maritime and logistics hub. In particular, he shares that they want to introduce the story of Busan, a city that kept the values of hope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live even amidst the horrors of war to a global audience, focusing heavily on the sites of the wartime capital, Busan. He believes that walking through the Busan Pavilion will naturally allow visitors to feel that Busan is a global maritime city, moving beyond its past and present toward a bright future. And outside of Bexco, the entire city of Busan is transforming into a massive festival venue. So with a wide array of programs lined up, what are some specific programs you would highly recommend to our citizens and visitors?
1: 예, 백스코뿐 아니라 부산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예,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전문가들만의 회의가 아니라 부산 전역에서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입니다. 먼저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에서 운영되는 K-헤리티지 하우스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고 체험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또 25일까지 열리는 피난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은 영도대교와 부산 근현대 역사관, 그리고 유라리 광장 1원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을 함께 즐기며 피난수도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1: 네.
2: 이와 함께 무형유산 축제와 전통 공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에는 부산 곳곳이 말 그대로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됩니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께서는 함께 오셔서 부산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부산을 또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0: So he emphasizes that this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s designed to be a cultural festival for the entire city of Busan to enjoy together, rather than just an exclusive meeting for experts. First, he highlights that the K Heritage House running from July 20th to 29th, where visitors can view, interact with, and enjoy Korea's diverse cultural heritage. Next, he highly recommends the Busan National Heritage Night, taking place on July 24th and 25th around Yeongdo Bridge, the Busan Museum of Movies and Local History, and also Yurari Square. He explains that this event offers a unique way to experience the history and culture of Busan as a wartime capital through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nd hands-on activities. Also, he notes that a variety of family-friendly activities are prepared, such as boarding a reconstructed Joseon Dongsinsa ship, as well as intangible heritage festivals and traditional performances. Well, after preparing for this massive event for over several months, I'm sure, could you share a specific moment or a memorable episode where it just like really hit you and you thought, wow,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actually happening here in Busan?
1: 오랫동안 이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정말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구나 하고 실감했던 순간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2: 네, 저는 지난 4월에 유네스코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회의장과 참가자 동선 그리고 숙박과 교통, 안전관리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을 함께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0: 세계적인 국제 행사가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구나 하는 책임감과 함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특히 실사를 마친 뒤에 준비 상황이 크게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에는 부산시와 국가유산청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은 행사가 끝난 뒤에 세계 각국의 참가자분들께서 부산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가 정말 인상 깊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So he shares that he felt this most deeply last April when the UNESCO inspection team visited Busan, and seeing them just meticulously check every single detail from the layout of the conference halls and the flow of participant movement to accommodation, transportation, and safety protocols, he felt both a profound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 healthy tension. He recalls feeling incredibly rewarded when, after completing the inspection, the team praised the preparations as being greatly improved, and it made him realize that all the hard work put in by the city, the Korea Heritage Service, and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had really paid off. He concluded by sharing that their greatest hope now is for participants from all over the world to look back and remember tha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held in Busan was just impressive, and he vows to do his absolute best until the very end to achieve that goa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An Yong-shi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Cultural Heritage Division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Now, through this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how do you hope Busan will be remembered globally, and what kind of lasting legacy do you expect this event to leave behind for our city? 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부산이 어떤 도시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또 이번 행사가 부산에 어떤 유산을 남기길 기대하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저는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문화도시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세계적인 국제회의 개최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문화와 해양, 국제 교류가 어우러지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 국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부산이 세계와 문화유산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네, 이번 행사가 부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또 세계에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게 되는데요. So he views that this conference as a priceless opportunity, right, to showcase Busan's rich history, culture, and world-class capabilities in ho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a global audience. Through these efforts, he expects to leave a lasting impression of Busan as a city where culture, the ocean, and international exchange come together harmoniously. And above all, he hopes this event will not just be a one-time international gathering, but rather a launching pad for Busan to leap forward as a global cultural city that continuously communicates and cooperates with the world through, of course, cultural heritag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oday?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세계유산위원회와 부산의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역사적인 행사인 만큼 우리 부산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0: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사 기간에는 백스코의 K-헤리티지 하우스를 비롯해서 피난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우리 부산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산이 세계와 함께하는 뜻깊은 순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So since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a historic event being hosted by and in South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he assures the listeners that Busan Metropolitan City is pouring its absolute best into every final preparation to ensure its success. He reminds everyone that during the event, cultural programs for all to enjoy will be held throughout Busan, including the K-Cultural K-Heritage House at Bexco, the Busan Heritage Night, and various performances and interactive events. He warmly invites citizens and tourists alike to come out and experience the profound value of our cultural heritage and the unique charms of Busan firsthan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And we have Jerry님 messaging in. Jerry님께서는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Kevin님께서는 Congratulations. Hope it goes on smoothly.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An Young-shi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Cultural Heritage Division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네, 오늘 더 인터뷰 에선 안영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 과장과 함께 했는데요. 과장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right, and that's gonna do i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Travis with Where You Stand.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나라현 아스카무라를 중심으로 한 일본 고대국가 형성기의 핵심 유적군으로 일본 최초의 중앙집권 체제와 수도 제도가 확립된 시대에 궁전, 불교 사원, 능묘 등 22개 유적이 포함됩니다.

0: 볼게요. 지난 7월 8일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격 사망한 지 4년이 되는 날이죠.
1: 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8일 나라 현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사제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정치 스승으로 여기는 다카이지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는 추모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총리 취임 후 세계 어디를 가도 아베 총리가 일본을 위해 남긴 공적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는 메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4년 전 피격 현장 근처에는 헌화대가 설치해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도쿄에서는 회고전이 열려 당시 착용했던 신발과 의원 배지, 연설용 마이크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former Prime Minister Abe passed away on July 8, 2022 after being shot with a homemade gun during a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campaign in Nara Prefecture. Now, Prime Minister Takaichi, who regards former Prime Minister Abe as her political mentor, posted a memorial message on our social media on this day, saying, and I quote, "It is a day I can never forget in my life, and my heart aches just thinking about it." She also stated, "Since taking office of Prime Minister, wherever I go in the world, I realize every day that the achievements Prime Minister Abe left for Japan are immense." Well, near the shooting site from 4 years ago, a floral tribute stand was set up and drawing visits from ordinary citizens and retrospective exhibition is being held in Tokyo, displaying the shoes, lawmaker badge, and campaign microphone he used at the time.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correspondent reporter based in Japan. 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 휴고에서 김유리 통신원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 And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Tomorrow we'll be back with our interview and our show, really focusing on Constitution Day, 제헌절. And listeners, final song for today will be by Coldplay with Fix You. I'll see you tomorrow and live in the studio on Monday. Bye-bye.

0: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2: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power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obanzai.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you definitely can. The restaurants are selected from trusted sources like the Michelin Guide, Taste of Busan, and Taxiling, Busan's own local gourmet guide.
1: Mm-hmm.
0: And the QR codes included in the guide are directly linked to Visit Busan Neighbor Map or Google Maps, so you don't have to search for the location yourself. It's very easy.
1: And I think that, well, do you know what, right? Whenever I use, I don't use any of those things to find restaurants.
0: Then what do you use?
1: I use Pure Stagorim.
0: That's also nice.
1: Yeah. And that's, I think that's what a lot of young people do because we're used to it. But when we've got something like this that is out there, these are not just like any old matjip. These are like, good. So good. Matjip, right?
0: Yeah.
1: And so this is really good for people who are coming to Busan because they want to do the gourmet tour.
0: Mm-hmm.
1: Or even people living in Busan and they want to do the gourmet tour.
0: It's going to be perfect for locals and also visitors.
1: Yeah, absolutely. Oh, I love that. And yeah, so you can just go and do what you want around the food. And the Michelin Guide, the Taste of Busan, the Taxilin, that's a taxi driver thing,
0: taxi
1: right?
0: Michelin.
1: Yeah, it's local knowledge that you can trust. The QR codes are very good for international visitors. I think it's just a really good thing to have.
0: And the guide is available in multiple languages. And you can also download the digital version through the Visit Busan website. Just click guidebook and map and you'll find the Busan Gourmet Guide there.
1: Nice. Do you have it on your phone?
0: I have the physical copy in my office. So I looked. Oh!
1: PD님
0: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1: Scan it. Scan the QR. We can just get the QR code.
0: Yeah.
1: I know, but that's it, right? You want to look at it and then write on it. 아날로그 시대 사람 손. Okay. 가인 씨 디지털 시대네. I like to look at the book, so I like to like read through it, put a bookmark in it, say, oh, let's go here, let's go here. Yeah, you can't do that on a phone. Let's trash the phones. Let's go back to the 80s.
0: Yes. I will definitely bring a bunch of copies of Busan Gourmet Guide.
1: Okay, please
0: to the
1: do.
0: Studio.
1: Yeah, I would like one. Maybe I'll do a food
0: definitely,
1: tour this summer.
0: Yeah.
1: But anyway, it's very cool. So you can, I mean, even before arriving here in Busan, if you are not from here, you can start planning your food adventure using trusted local recommendations.
0: Yes.
1: And even if you live here, you can just pick up a copy or download a copy and just take your time and go through everything.
0: Yes. And on the back of the map, there's a blank subway map where you can mark the restaurants you've visited. So you can create your own personalized Busan food tour.
1: Stamp tour.
0: Yes.
1: I like that. That's nice. Like,
0: it's cute.
1: It's very cute. Are you going to keep it forever? I'm not sure. I'm sure this will be a good thing to challenge yourself with to get all of the restaurants, right? Yeah, I think that's cool. So you can make a record of all the places you've visited.
0: Mm-hmm.
1: Very cool. Well, listen, that's all for today's stories. They showed, as always, two different ways to explore our city. One is helping our residents to imagine the future of Busan, and the other is inviting everyone to experience Busan through its culinary treasures, of which there are many.
0: Mm-hmm, of course.
1: Yeah.
0: And whether you're interested in the future of Busan's neighborhoods or simply looking for your next great restaurant, there's always something new to discover.
1: Yeah. Absolutely. Mm-hmm. What's your favorite food? It's hard.
0: Galbitang is galbitang? My favorite.
1: Ooh.
0: I don't know why, but galbitang is my soul food.
1: Okay, I have a question. Why is gamjatang called gamjatang when it's mostly meat and not mostly gamja?
2: Because pui.
1: Pui? Gamja? I don't get it.
0: I don't know.
1: I don't understand. Okay, 넘어갑시다. QB,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If you've just tuned in, QB is from Busan City Media Division, joins us every Thursday for all the updates from the city. Where can we find out all the information?
0: Find me at Busan City. And at Busan City Club on Instagram. Thank you so much.
1: I remember
0: much.
1: When you first joined BEFM and you were so shy and so yamzonhada. Now what you do is look right at the camera and say, find me on Busan City. 저보다 오버하네.
0: That's
1: 좋아요.
0: My job.
1: I love it. QB씨, thank you so much. QB씨.
0: Laura Shi, thank you so much.
1: Gibby,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again next Thursday. Until then, enjoy your weekend and enjoy Constitution Day tomorrow.
0: Thank you.
1: Do you have the day off?
0: Oh, yeah, of course.
1: 연휴 즐기세요.
0: 고맙습니다.
1: 오, 좋습니다. Bye-bye. Bye-bye. All right, let me take you right to On The Mic, and then we'll come back.
3: Hello, Olivia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정말 좋은 원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Let me introduce yourself, please.
4: Hello, my name is Emily. Nice to meet you.
5: 이번에 연산동에서 영어학원을 오픈하게 된 삐약삐약 새내기 원장 에밀리입니다. 제가 이 업을 시작한 때가 2011년이었어요. 전공이 영어가 아니에요. 법학을 전공을 해서
3: Hello?
5: 네, 맞아요. 부모님의 요청으로 대학을 진학을 그쪽으로 했어요. 크게 제 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이렇게 핑크 앤 캐비넷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어울렸었는데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생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저는 또 영어를 좋아하니까 미국 로스쿨 가야 되겠다. 그래서
3: 좋다.
5: 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디파짓을 걸어놨죠. 미국을 가야 되니까 3개월이 나왔었거든요. 할 게 없잖아요. 한국에서 알바나 좀 할까 해가지고 종합학원의 영어과의 채점 선생님 알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 끝났어요. 안녕 오 선생님 마지막 날이야 라고 하는 근데 애들이 우는 애들도 있고
3: oh my gosh.
5: 성적표를 가져와요. 선생님이 그때 알려준 문제 제가 맞춰가지고 저 성적 잘 나왔는데 선생님 어디 가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감동 즐거웠다 잘 살아라 이러고 이제 원장실에 가서 월급 봉투를 받고 이제 원장실 문을 닫고 나왔는데 세상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3: 아
5: 왜 이렇게 심장이 뜨겁지? 내가 살면서 이런 적이 있었나? 늘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조금 살아왔던 색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색깔인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하고 싶다 과감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흰색 알바 봉투였거든요. 손에 딱 쥐고 다시 갔습니다. 원장실로. 똑똑똑 하니까 원장님이 우와. 금액이 맞을 텐데 왜 다시 오셨나요?
3: 아 맞네.
5: 봉투를 쥐고 있으니까.
3: 아 그러네.
5: 금액이 맞을 텐데. 아니요 원장님 혹시 영어 선생님 TO 없나요? 하니까 계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나가야지 그때 TO가 생기는데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라고 해서 그러면 저 돈 안 받고 배우겠습니다. 이랬어요. 영어 강사 되는 방법을. 제가 배울게요. 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오세요. 집에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강사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진 않았어요. 엄마는 강경하게 절대 안 된다. 그때 제가 기한을 걸었어요. 2년 안에 내가 이 학원에서 가장 이름나는 강사로 자리 잡으면 엄마가 허락해줘. 그리고 아니면 나 다시 미국 엄마 원하는 대로 다시 미국 나갈게.
3: 아, 그래. 응. 가면 되니까 다시.
5: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2년 만에 그때 제가 영어과 팀장을 달았어요. 원장님도 미안했는지 최저시급을 주시더라고. 한 달에 한 30만 원 받았어요. 서점 가서 매달 매달 알바비로는 책을 다 샀어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초중고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3: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5: 그때는 그게 진짜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3: 아, 몰입과 열정.
5: 네. 생활비는 엄마 카드로 쓰고.
3: 아.
5: 엄마 미안해.
3: 엄마 땡큐.
5: 엄마 땡큐. 한 1년 조금 넘게를 매달 매달 문제집을 계속 풀다 보니까 경향이 보여요. 요 문제는 무조건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요건 진짜 그냥 언급만 해. 요런 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
3: 영어의 재미? 영어의 매력, 선생님이 영어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는지가 우리 선생님 몸에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아이들한테도 다 전해지는 게 아닌가.
5: 맞아요.
3: 그런 생각이 드네요.
5: 네.
3: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 하나만 알려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사 붙이는 것도 네, 어렵고
5: 관사 더는 앞에 나왔던 물건을 또는 사물을 내가 한 번 더 말할 거야. 그리고 한 개 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물건에는 더예요.
3: 더 카메라?
5: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3: 올리비아?
5: 예외예요. 사람 이름에는 관사가 안 보여. 그러나 sun, moon, sea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대상에는 더를 붙여요.
3: 문법 책보다 방금 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더 재밌어요. 이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5: 제가 영화 인턴을 참 좋아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벤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중에 주인공한테 사랑과 일, 일과 사랑 그게 인생의 전부다 라는 대사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한 말이긴 한데 진짜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조금 무미건조해요. 일만 있으면 사람이 좀 메마르잖아요. 바삭바삭하고. 근데 사랑만 있으면 또 자존감이 없어요. 사람이.

0: 근데 요 두 개의 밸런스를 잘 맞췄을 때 시너지가 가장 좋은 것 같고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1: 좋아하는 영어 단어, 영어 표현은 그건가요?
0: Love and work, work and love. That's all there is.
1: 여러분,
0: 일하고 사랑하는

0: power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ongha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저는 비싼 디지털 피아노를 샀는데 아직 피아노를 못 쳐요.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나지 않네요. 피아노가 물건을 놓아두는 장식장이 되어갑니다. 맞아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BEFM Local News at 6.
3: 부산 지역 학교에 외부인 무단 침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도 한 학부모가 방과 후 시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80여 건, 3주에 한 번꼴로 외부인 침입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교사 노조는 교사에게 출입 관리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학교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4: Busan has seen a series of unauthorized intrusions at local schools. Earlier this month, a parent entered an elementary school after school hours and assaulted a student. Over the past 5 years, more than 80 cases of unauthorized entry have been reported at schools in Busan, roughly one incident every 3 weeks. The Busan Teachers Union said teachers should not be responsible for managing school access and called for a comprehensive school entry control system to prevent unauthorized. Rise intrusions.
3: 부산 반송터널 건설 사업이 국토연구원 평가에서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사 나들목과 송정을 잇는 터널 건설에는 국비와 시비 등 모두 5,0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부산시는 올해 3분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4: The proposed Pansong Tunnel project in Busan has been assessed as economically viable in an evaluation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A total of 509.8 billion won in national and municipal funding will be invested to build the tunnel connecting the Geumsa Interchange and Songjeong. Busan City plans to apply for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the third quarter of this year. Once completed, the tunnel is expected to serve as a key transportation
3: 정부의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선박이 확정돼 오는 8월 말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출항합니다. 2700 TU급 컨테이너선에 1300 TU의 화물을 실을 예정이며 왕복 운항에는 40일에서 45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북극 항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부산 중심의 해양 수도권 육성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합니다.
4: The government has finalized a vessel for its pilot voyage along the Arctic shipping route, which is scheduled to depart from Busan for Rotterdam in the Netherlands in late August. The 2,700 TEU container ship will carry approximately 1,300 TEUs of cargo, and the round-trip voyage is expected to take between 40 and 45 days.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the Arctic shipping route by the end of the year and launch a 100 billion won fu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Busan as a global maritime hub.
3: 부산시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명문 향토기업 33곳을 선정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20년 이상 운영된 업체로 상시 근로자와 매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에는 정책 자금 우대와 세무조사 유예, 홍보와 경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4: Busan City has selected 33 long-established local companies for their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regional economy. The companies are headquartered in Busan, have been in operation for at least 20 years, and meet eligi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minimum thresholds for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and annual sales. The selected firms will receive a range of benefits, including preferential access to policy financing, a deferment of tax audits, and support for promotion and business management.
3: 부산시가 6급 이하 직원의 희망부서 신청 기간을 처음으로 연장해 오늘 오후 6시 접수를 마쳤습니다. 직원들은 희망부서를 5순위까지 제출했으며 인사과와 배치 가능 부서 등을 논의하는 상담 절차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직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인사 과정의 소통을 강화하는 직원 중심의 인사 운영 시도로 평가됩니다.
4: For the first time, Busan City has extended the application period for department preference requests from employees at grade 6 and below, with submissions closing at 6 p.m. today. Employees were allowed to rank up to 5 preferred departments, and a new consultation process was introduced to discuss placement options with the Human Resources Division and relevant departments. The measure is seen as an employee-centered personnel initiative aimed at expanding staff members' choices and strengthening communication throughout the personnel assignment process.
3: 국내 처음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각국 대표들은 세계유산의 보존과 신규 등재,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부산의 역사와 문화체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세계유산 협력 비전을 담은 부산선언을 채택할 방침입니다.
4: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will hold its annual session in Busa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from July 19th to 29th at BEXCO. Representatives from around the world will discuss the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new inscriptions,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while also taking part in cultural programs highlighting Busan's history and heritage. Busan City plans to seek the adoption of the Busan Declaration, which outlines a shared vis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world heritage.
3: 끝으로 날씨입니다. 제헌절 연휴 부산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부산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4: Rain is expected across Busan over the Constitution Day holiday. Morning temperatures will be around 24 degrees, with daytime highs ranging from 28 to 29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e Sours News. I'm Jiun Kim.
3: 홍정화였습니다.
4: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시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 스타 잉글리시.
4: People always say fashion comes back around and it's true. This summer, denim is having another big moment.
5: Yeah, especially light wash jeans. 연청색 청바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And it's not just for young people anymore. Even grandparents are enjoying wearing jeans these days.
4: I know, whether you like a light washed, ripped, or vintage jeans, wear what makes you feel good. 여러분의 이닝 영어 친구.
5: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헬로, I'm Joan Kim, and this is All-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5: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zu Shin, and welcome to All-Star
6: English.
5: That's right, we have R&B 황제 김조한 joining us once agai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4: Hey.
5: Hi.
4: Isn't it funny? A lot of people, the older people generation,
5: yeah.
4: don't like jeans.
5: 청바지.
4: 청바지를.

0: crazy.
1: That's right.
0: So I'm slowly going crazy. I'm slowly going insane. 이라고 하죠.
1: That's right. I hear your voice on the line, but it doesn't stop the pain. 전화 너머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리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네요.
0: 맞습니다. On the line은요, 통화하고 있다. 뜻이거든요. Yeah. Right on the phone. 그래서
1: 연결.
0: 맞아요. 연결된 상태다. 뭐 뭐지? 엄마 나 밥 줘. 아, quiet, quiet. I'm on the line. 이렇게 말합니다. 아, 통화 중이니까 조용해. 이렇게 하죠. On the line. Mm-hmm.
1: If I see you next never, then how can we say forever?
0: Oh.
1: 만약 당신을 다시 만날 날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원을 약속할 수 있을까요?
0: 언제 볼지 모르는데, right? Mm-hmm. Next to never. That basically means like
1: 믿음이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너무 못 봤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영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0: 맞습니다.
1: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아. 당신이 어디에든 무엇이든 저는 바로 이 자리에 당신을 기다릴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wherever, whatever, 뭐 어디든 무엇이든 그 ever 이렇게 붙여지면 뭐뭐든 뭐뭐든 되잖아요.
1: Yeah.
0: 근데 죄송한데 wherever whatever 든 순간 전 리처 마크 생각 안 나고 샤키라만 생각납니다.
1: 아니면
0: wherever, wherever.
1: 아니면 맥스웰.
0: 아 맞아. Whenever, whenever, whenever. 죄송합니다. Right. 네 맞아요. Keep going.
1: So whatever it takes or how my heart breaks,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마음에 아무리 아프더라도 저는 언제나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0: 맞습니다. Whatever it takes. 이것도 이 very common expression.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특히 어떻게 되든 내가 무엇을 하든 whatever it takes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in a very like very desperate situation, right? 진짜
1: 내일까지 마감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안 돼.
1: 어떻게? 무조건 끝나야 돼.
0: 무조건 해야 돼.
1: Whatever it takes.
0: Whatever it takes, right? 어떻게 하든 무조건 마감을 해야 된다. Yeah. Whatever it takes 라고 하죠.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도대체 누가 이렇게 누구인데 이렇게 기다려주죠? 리처드 형이 기다려야 되죠.
1: The one he loves.
0: 그렇죠. 네, 여러분 그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진짜, you know, I'm sure not a lot of people can do something like this. But Richard Marx, through the song, he does.
1: You know, 노래를 듣다 보면
0: 네.
1: 되게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맨날
1: It's like, you liar.
0: 여러분, 우리 시니컬 김조한이 다시 네, 등장했습니다.
1: 거짓말하지 마!
0: 맞아요.
1: 근데 이 노래도 사실 진짜 이게 없으면 노래 못 부르거든요.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어. I'll wait. 이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That's why even when I sing it, I can do that. But 정말 머릿속에는 절대로 못해.
0: 그렇죠.
1: 그런 거 있으면 노래 못해요.
0: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솔리드 노래 가사에도 거짓말 많이 있을 겁니다, 형. 아니 근데 어쩔 때도 와 근데
1: 언제 왜 그래. 거짓말 했다면 얘기를 해줘.
0: 아니요, 근데
1: 있을 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0: 일단 우리
1: 분명히 형은 거짓말 했을 것 같아.
0: 네, 우리 박기인 스태프분들
1: 뭐 있다면 얘기를 하시고.
0: 작가님들 일단 우리 가사 좀 이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솔리드 형님들의 노래 가사
1: 잠든 중에... 널 포켓 속에 못 집어넣어. 안 들어가 어떻게?
0: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솔리드 형님들의 노래 살짝 조금 뭐라 그러지? There's something very honest about your songs. 예를 들어 천생연분 있잖아요.
1: 나 오늘까지만 볼 거야. 이 밤의 끝을 잡고.
0: 네. 이제 빠이빠이니까.
1: 빠이빠이니까.
0: 그렇죠. 천생연분도 뭐지 이렇게 you know going behind the back of like you know your boyfriend and girlfriend.
1: 내가 언제 이랬어?
0: 그렇죠. 보통 그냥 서로 그냥 용서하고 그냥 하하 웃고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뭐 지나가 이제 넘어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 그것도 좀
1: 미안해, 나 못 넘어가. Not me.
0: 맞아요, see? 보통 사람은 못 넘어가잖아요.
1: That's right.
0: 네.
1: 난 노래만 불렀지. 내가 가사 쓴 게 아니거든.
0: 아, 여기서 책임 안 진다. 책임 안 지네요.
1: 나는 노래는 그런 게 별로 없고 랩의 네.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
0: 아, 그래요? 네. 아,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빠지네. 자, 여러분, Richard Marx, Right Here Waiting. 우리 한영이 가사의 의미를 전달해 줬는데요. 자, 여러분,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한영의 미니 콘서트. His version of Right Here Waiting. 형, you ready?
1: Yeah.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English with
9: 부산 아지매.
8: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9: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8: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9: 아이고, 우리 식당 음식이 매워 쓸긴데 잘 드시네, 예. 맛있게 먹었어요.
10: Oh, yes. Of course it was good. All the dish was really delicious. Really good.
9: Good. 아따, 입에 딱 맞았는가 봐. 그런데 이렇게 큰 가방 들고 어디를 갈라 합니까? 이 근처에 쇼핑하려면 짐을 여기, here, 맡기고 가도 되는데.
10: Excuse me. Can you hold my luggage while I go shopping nearby?
9: 러기지, 여기지. 아, 여기지.
10: Yes,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9: 아, 여기지. 예, 그 지도에 나온 맛집이 여기가 맞아요. 여기서 드셨잖아요. 아이고, 한국말 좀 배우시는가 봐. 그런데 존댓말을 써야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해야 됩니다.
10: No.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for about an hour?
9: 네, 여기지. 맞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알려줬잖아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하는 거라고.
10: Luggage. My suitcase.
9: 어? Suitcase? 아, 술 넣는 뭐 그런 가방 같은 거 찾는가? 우리는 음식점, 푸드 레스토랑.
10: No, bags, my bags.
9: 아, 가방. 혹시 또 뭐 명품 이런 거 찾는가? 채널, 부자, 뭐 you know? 그런 거는 백화점 가야지.
10: No, my luggage.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please?
9: 아이고 참네. 여기 맞지. 여기지. 존댓말이 영 어려운가 봐.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여기지.
1: 오늘 배워볼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영어로 뭐랄까요?
10: Can Can you hold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9: Can you hold my luggage?
8: Hold는 무엇을 잡다 말고 보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방 혹은 짐 보관할 수 있나요?
10: Can you hold my bags? Can you hold my luggage?
8: 라는 질문에 짐 보관이 가능하다면
10: Yes, we can hold your bags.
8: 어렵다면 Sorry, we can't hold your bags.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10: Can you hold my luggag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0: See you tomorrow.
2: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11: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2: Let's tune in.
12: 맞다, All 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2: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2: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3: 와우! 선물 받고 골라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That's right, time for All-Star Theater presents. We have Haeyeo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OG로 돌아갔네요.
2: Yeah, I was trying to think of a more like horror film angle.
1: 네.
2: 좀 더 무서운 목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it didn't quite work.
1: 근데 오히려 I think it sets it up.
2: Yeah, just keep it dry.
1: Yeah, I think. Because you don't want to be like too like All-Star Theater. 이런 게 향이 너무 되면 너무 시작부터 좀
2: 그죠, 그죠. 그런 걸 너무 on the nose 하다 그러죠.
1: Yeah.
2: 너무 또.
1: I like it when it's like a slow burn.
2: 네,
1: 여러분 이 혹시 단어 slow burn 아세요?
2: Yeah.
1: It's like basically you can't you start off normal
2: yeah.
1: and it just things just get worse and worse,
2: worse
1: and worse.
2: Yeah.
1: 천천히 계속 상황이 너무 악해지고 and then good and then you finish.
2: By the end of the movie you're like you need to lie down.
1: 맞아요.
2: 그런 영화 보고 나면 뭔가 영화 마치고 나면 좀 한숨 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런 영화
2: yeah.
1: 좀 희한하지만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2: Me too.
1: I don't know what it is. It's like those thank goodness that's not me. Maybe it's like something like that.
2: Oh. Yeah.
1: 나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2: There's that too.
1: I think it's that mentality.
2: 약간의 대리만족이에요. 아, 저렇게 저런 막 intense한 경험을 하지만
1: 네.
2: I don't have to live the consequences.
1: Yeah.
2: Yeah.
1: Right? 자, 그래서 살짝 우리 오늘의 All-Star Theater Presents 뭐, you know, this chit-chat that we just had. A bit of a spoiler? Not spoiler though, because we're leading into
2: the
1: movie
2: that you brought
1: for us today.
2: We're teasing it a little bit.
1: Yeah.
2: Yeah. 네. 자, 여름 하면 또 horror movies, right? It's I think it's both of our favorite genre.
1: 아 진짜 my favorite.
2: 우리 피디님들도 공포 영화 다 좋아하시나요? A little bit.
1: 조금 and then 우리 한 피디님은 그냥 아예 안 된다.
2: 아하, I see.
1: 어떻게 피디님 그럼 현정 피디님 밖에 계셔 아니야.
2: 아.
1: 오늘도 꼭 필요합니다.
2: 진짜 그쵸? 오늘도 또 우리 PD님이 정말 또 열연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은 대사량도 늘었어요.
1: 그렇죠.
2: Yeah.
1: 저번 주 데뷔 아니었죠? It wasn't a debut for her
2: no,
1: last week.
2: No, that was like
1: week.
2: The second or third.
1: 그렇죠.
2: 네. 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민술 씨 자리에 이제 우리 PD님 앉을 수도 있어요.
1: 아, 네. 효정 PD 죄송하지만
2: yeah.
1: 오늘 그만 안 될 것 같아요.
2: Yeah, yeah.
1: 난 너무 위험해.
2: 네, 오늘 바로 한국의 오컬트 공포 영화 파묘의 장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아, 이 영화 너무 좋았어.
2: Yeah. It's just a really well-made film.
1: Yeah.
2: Yeah.
1: This what do you call it? It filled that, you uh-huh. know, this hole in my heart.
2: Ooh.
1: After
2: Do you have a hole in your heart?
1: This hole in my heart that yeah. I've been yearning for to get filled after 곡성. 곡성 영화 다음에요. I was just craving
2: yeah.
1: for more Korean horror. But nothing really filled it.
2: Yeah.
1: Like along the way.
2: Nothing really hit the spot.
1: And then came 파묘.
2: So you really love occult horror 네. films. Occult라고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occult, what does it mean? 약간 좀 초자연적이고 좀 주술, 마법 이런 게 나오는 거죠.
1: 맞아요.
2: Yeah.
1: Some, it's like always, you know, this angel versus demons kind of, you know, feel.
2: Possession.
1: 맞아요.
2: Spiritual practices.
1: 맞습니다.
2: 네, 영화 파묘 also has a stellar cast. 배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Just like watching them act together.
1: 진짜.
2: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같이 이렇게 연기하고 노는 거 보면 it's
1: 맞아요.
2: It's chef's kiss.
1: 이 고수들이 모이니까
2: 네.
1: right? It's something about these movies when it has an all-star cast like this. Even with not just two, not three,
2: yeah.
1: four of them and on the screen at the same time. 많진 않지만 but every time they were together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2: It's a little bit like the Avengers.
1: Yeah, a little bit,
2: yeah.
1: right? Like you know it's fun when it's like just Iron Man. But then when Iron Man, Thor, and like Captain America come together,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2: Yeah.
1: 네.
2: So 이 영화에는 좀 생소한 직업들이 나와요.
1: 네.
2: 네. Are we looking at the thumbnail?
1: 오늘 네 썸네일도 일단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This one's a masterpiece.
1: 네. 이것도 진짜 it's up there.
2: 방금 그 문자유정님도 계셨나요?
1: 여기 문자유정도 있어요? 지금 여기?
2: 아니에요.
1: 포스터에?
2: 아,
1: 아니에요.
2: Never mind.
1: 그분 절대로 안 씁니다.
2: Oh, I was looking at you. 민수 얼굴 보고 문자 요정님인 줄 알았어요.
1: 저기 뒤에 있는 저 유해진 배우의 얼굴
2: yeah.
1: 제 얼굴 박혀 있거든요.
2: 네.
1: 근데 포스터에 썸네일에 혜연 씨는 우리 최민식 그 네. 배우의
2: 아, 너무 자연스러워요.
1: 진짜 밑으로 보고 있는 그런 yeah.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제 얼굴을 김고은 네, 배우 네, 얼굴에 박았네요.
2: Yeah.
1: 네, 너무 죄송합니다.
2: No,
1: 근데 저 뒤에 있는 그 배우 이름 뭐였죠? 이도현 배우네요. 건드리면 안 됐어요. 이도현 배우는 네 물어볼게요.
2: 봐줍시다.
1: 누가 만들었어요? 이도현 배우 건드리면 안 돼요? 네, 안 된대요.
2: It's I think it's her favorite, one of her favorite actors. Yeah.
1: 네, well, back to the very interesting jobs that are featured in this movie.
2: Yes, 이 영화에 또 그 땅의 기운을 읽는 풍수사가 나오잖아요. 여기 네. 영어로는 geomancer.
1: 맞아요.
2: Yeah.
1: It was so interesting. I've never heard.
2: I've heard it used like in this. Like video games
1: oh.
2: with characters that do this.
1: 진짜? Like, yeah. I know like necromancers, but geomancers. Oh. This is the first time ever, like I ever came across it.
2: 네, 최민식 배우가 연기하는 역할이 이제 지오맨서고요.
1: 네.
2: And 유해진 plays a mortician, 장의사죠. Also known as a funeral director. In some cases, they used to call it an undertaker too.
1: Oh,
2: yeah, not the wrestler.
1: Whenever I think the undertaker.
2: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무당들 두 명이 나오죠. So we see a gifted young shaman and her protege. 이도현 배우는 그 김고은 배우가 연기하는 무당의 어떤 좀 후배, 제자, 프로듀제 역할이더라고요.
1: 네, yeah. 맞습니다.
2: So, I don't know. I'm curious. Have any of our listeners watched 파묘?
1: Oh, this was a hit. 진짜
2: this was from 2 years ago. Yeah. Oh, 수염이 아, 꽤나 충격적이네요. 라고 대현님이 그 포스트 이미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I think this is not the first or second spot because it's probably like 그 뭐지 명량이랑 아마 그 국제시장 first spot. But it's like top five, I think.
2: Yeah, really? In the 네. box office?
1: In box office yeah. up to this point.
2: It made it up to 100만 다음이 뭐죠? 10 million?
1: 네.
2: 1000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1: 맞아요.
2: 이 제목이 영화 제목이 또 Exhuma더라고요.
1: Exhuma. 네.
2: Exhuma.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그 이렇게 파내다 하는 동사는 exhum 이렇게 말하잖아요.
1: 영어로, 네.
2: 근데 이건 이제 라틴어 origin 가지고
1: 네.
2: Exhuma. No, is it, how do you read it? Exhuma?
1: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he Latin pronunciation
2: Exhuma
1: of it.
2: Exhuma or
1: 네.
2: Exhuma.
1: 네.
2: So it means to dig up a grave. 네, 그야말로 파묘란 뜻입니다.
1: 그쵸? 네.
2: Yeah. So, we are going to get into some scenes from 네. Exhuma. 여러분, 또 여기서 나온 그 유행어가 있죠. 험한 것이 나왔다.
1: 아, 맞습니다.
2: 오늘 얼마나 험한 것이, 험한 연기가 나올지.
1: 험할 겁니다.
2: 오늘 좀 험하게 한번, 여러분도 험한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1: 자, scenes from 파묘. Cue.
2: 파묘를 마치고 돌아온 상덕과 영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며 오늘의 맷자리를 되짚어본다. 난 지관이다. I am a geomancer.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 땅을 찾고 땅을 파는 풍수사 김상덕이다. I read the land and dig the earth for the living and the dead. 야, 그 참, 야야, 다 익으면 먹어. Hey man, wait till it's cooked. 이 친구는 장의사 고영근이다. He is a mortician.
3: 아니, 언제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한번 찌익 하면 되는 거지.
2: 에이.
3: Just give it a quick sear and you're good. 아니 근데 솔직히 오늘 거기 말이에요. 거기 명단은 맞아요? Was it really an auspicious sight?
2: 어허, 이 사람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 was a regular client. 그래도 단골인데.
3: 아니, 아까 그 무덤 보니까 뒤를 받쳐주는 산세도 약간 애매하고.
4: From what I saw, the mountain behind the grave didn't look quite right.
2: 그 참, 반풍수 다 됐네. Look at you. You're practically a geomancer. 아니,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혼자 해 이제. 어? If you know so much, go ahead. Work on your own. You don't need me.
4: Listen. I've been thinking.
3: 아, 매년 한국에서 평균 25만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30% 매장을 하고 30% of them are buried. 그럼 조선시대부터 이 좁아 터진 땅에 좋다는 곳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묻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지.
4: In a country this cramped, people must have buried someone in every decent patch of land that they could find. 근데 아직도 그 명단이 척척 나온다는 게.
2: Hey, you know what? That place was a solid 65. 거긴 딱 한 65점짜리야, 거기.
4: 아, 그래. 100점은 아니지.
2: 아, 이제 씨가 말랐어. They're all gone now. 이거 봐. 자네 같은 염장이들은 어? 죄다 상조 회사에 팔려가고 and bombers like you have all been swallowed up by the big funeral service companies. 또 우리같이 땅 파먹고 사는 이 쥐간 놈들은 죄다 공사판 기웃거리고 어? You know, we're just hanging around construction sites looking for scraps of work.
4: 아이고.
2: 이제 끝물이야, 어? We're the last of the dying breed. The last ones standing. 자, 한 잔해.
4: 아, 그럽시다, 형님. 건배! 자.
5: Hwarim and Bongil, the shamans who brought them this major exhumation job, take Sangdeok and Yeongeun to see the burial site for the first time. Sangdeok starts by tasting the soil.
4: Wow, 영이 쫙 펼쳐져 있네.
5: Look at that dragon ridge stretching all the way out. Beautiful.
2: 무덤 위로 올라선 상덕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주변 산세를 천천히 훑어본다.
6: Do you know who chose this burial site?
2: 여기 혹시 이 묘자리 누가 알아봐줬는지 알아?
7: Apparently, a famous monk chose it.
8: 당시에 유명한 스님께서 조부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우셨다고 명당 자리를 찾아주셨대요.
2: 아, 그런 것 치고는 묘가 좀 소박하네. It's pretty modest.
9: 좀 어때요?
4: 뭐 바로 날 잡을까요, 형님?
9: 왜? 뭐가 이상한데요?
2: 나 이번 일은 못할 것 같다. I'm afraid I can't take this job.
4: 아이, 형님, 또 왜 그러셔?
9: 집 어때요? 많이 안 좋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4: 아니, 뭐 산세도 괜찮고, 어? Everything seems fine. So what's the problem? 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참나.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is job is worth?
2: 여기 전부 다 할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 40년 땅 파먹고 살았지만 여기는 듣도 보도 못한 악지라고.
6: I've never seen or even heard of a site this cursed.
2: 저런데 잘못 손댔다가는 싸그리 다 주초상나, 이 사람들아. 하림이 너 아까 봤지? 여우들.
6: Foxes and graves, they're a deadly combination. They should never be anywhere near each other.
2: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됐어. 호텔 방에 홀로 남은 박지용. 상덕이 다급히 달려가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 관을 빠져나온 원호는 마지막 혈육인 손자 박지용의 문 앞까지 와 있다. 그때 고요를 깨고 전화 진동이 울리는데.
10: 네, 여보세요.
2: 아, 김상덕입니다. 사장님, is everything all right?
10: Yes. What's going on?
2: Oh, thank God. 아, 그게 좀 일이 생겨서 제가 지금 좀 급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I'm coming as fast as I can.
10: 이게 무슨 일이시죠?
2: 박종 씨, 전에 계시던 호텔에 계신 거 맞죠? I'm almost there. 금방 올라갈게요.
10: 어, 잠시만요. One moment. 누구십니까? Who is it?
2: 예, 접니다. 김상덕입니다.
10: 네?
6: What is it? 사장님, what's happening there?
10: 김 선생님, 지금 밖에 계신가요? Are you outside my door right now?
2: 저기요, 사장님! 아니에요! 아니야, that's not me! 지금 저게, 지금 할아버지의 관이 열려서 그래요!
10: My grandfather's coffin?
2: This is urgent! Please open the door!
6: 아유, 죄송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문 열지 마시고
2: Whatever you do, do not open that door. 가만히 계세요. 저 거의 다 왔습니다. 박지용 씨!
6: 지금부터 내 말만 듣고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Do exactly as I say.
10: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How do I know I can trust you?
6: Move away from the door. Get over to the window.
2: 대답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마세요. 창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모셔야 됩니다. Open the window. You need to let your grandfather in.
5: 창문 손잡이를 잡고 머뭇거리는 지용.
6: I said, open the door! Ah!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심해야지!

0: 아이고, 와.
1: 와, this is challenging.
0: 와, 혜연 씨, 와, 진짜. 와, 이게, 여러분. Masterclass on 이거 뭐라고 해야지? Double role feature in one scene.
1: 아, 근데 이 소리 차이가 좀 나, 효과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0: 아, 예, 조금 났어요. 아. 네, 그냥 똑똑똑 거리면서 에이, 지금 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이거 문 열지 마세요. 문 열지 마세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와, 진짜 너무 이 효과가 확실했어요. 진짜 그 영화 장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I mean, for radio listeners, it might have been a little confusing.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영화 파묘에서 이거 정말 this was like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어요.
0: 진짜 나 이 장면이 this was peak for me, the film. 네. 아, 진짜. Hopefully we did a little bit of justice for it.
1: I hope so, because it's both of our favorite movies.
0: 맞습니다.
1: 아, 그리고 오늘 그 민수 씨가 그 유해진 배우의 그 특징을 너무 잘 잡아줬어요.
0: 네. 근데 희한하게 because you know I do know my voice is kind of more on like the higher tone, higher pitch. 딱 유해진 배우랑 좀 비슷한 이 frequency를 살짝 더.
1: 그렇죠.
0: 바람을 넣고
1: 맞아요,
0: 바람 80%에는 좀 하이톤 좀 20% 네. 넣으니까 현하게 그냥 되더라고요.
1: 맞아요. 약간 좀 네. 장난꾸러기 들어가면 바로
0: 네. 이게 살짝 끝에 이렇게 넣으면서
1: 그렇죠? 이 대한민국 사극의 한 60% 70% 나오는 소리죠. 좋습니다.
0: 네, well, listeners, hopefully you enjoyed our rendition of scenes from 파묘. But we do have to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right?
1: 맞아요. 예. 네. 그 상극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대사에서 그 무덤 근처에 여우가 있으면 여우와 무덤은 상극이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0: 네.
1: when something is like oil and water 이 표현 한번 써볼게요.
0: 아.
1: Okay, oil and water 같이 합치면 어떻게 되죠?
0: The 잠깐만 I'm trying to think of a trauma right from my chemistry classes back then. The oil floats, right? Oil's on top and the water's on bottom.
1: Right. 네. They just don't mix,
0: 맞아요.
1: right? 그래서 너무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는 관계나 어떤 상황은 we can say they're like oil and water. Yeah.
0: 맞습니다.
1: So 만약에 우리 둘이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면요. You can say, oh, these two are like oil and water.
0: 진짜.
1: 저 둘이 완전히 상극이야.
0: 네.
1: Yeah. 또 이렇게 또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They're incompatible.
0: 아.
1: 그냥 좀 잘 안 맞고 같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0: 네.
1: So 이렇게 뭐 when in a dating situation, if you go on a date with someone, if you don't feel the chemistry, you can say, "Ah, we're just not compatible." 그냥 서로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뭐 깊은 관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0: 맞습니다.
1: 말할 수 있죠.
0: 네. Oil and water. 근데 저는 우리 부스타분들이랑 뭐 water and 라면 스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둘 없이는 못 하잖아요.
1: Yeah. 근데 불이 있어야 되네요.
0: 그렇죠. 불도 있어야
1: 불이
0: 되죠.
1: 불이 이제 올스타인 거죠.
0: 아,
1: 아니,
0: 맞습니다.
1: 북인가요? 불은?
0: 면은 누구죠?
1: 면은 제가 한 발 면 한 발 할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우리 네. 다 면을 합쳐서 좋습니다.
0: 좋아요. What's
1: right.
0: next?
1: Another expression is we're last of a dying breed.
0: Oh.
1: 이게 사실 직역하면 죽어가는 종족 혹은 품종의 마지막이다.
0: 네.
1: 근데 이거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부류의 사람을 얘기할 때.
0: This was the between in the conversation, the first scene, right? Between 최민식 and 유해진's characters.
1: So the mortician and a geomancer.
0: Yeah.
1: They're last of a dying breed.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점점 이제 찾아보기 힘든 유형의 사람이나 직업. 약간 좀 이런 장인 정신 얘기하거나 전통적인 가치관 가진 사람들이 사라질 때.
0: 네.
1: We can say this.
0: 맞습니다.
1: So there's a little bit of like, oh, I miss those days.
0: Yeah.
1: 이런 느낌 있죠. So 이걸 좀 더 짧게 말하면요. Traditional geomancers are a dying bre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0: 네.
1: Or he's the last of his kind.
0: Oh, that's right. Yeah. I would hear this often as well.
1: Dying breed.
0: You think they really, I know, and I'm sure, you know, 최민식 배우, he picked up from like, you know, the methods of real geomancers. But the scene where he's, you know, they're on the top of the mountain or overlooking that cliff of the burial site, and he puts the dirt in his mouth, right? Do you think they really do that?
1: So I heard that they used a type of like chocolate crumble.
0: Yeah.
1: Yeah.
0: They
1: were eating it in the scene.
0: In the scene, okay.
1: Yeah, yeah, yeah.
0: But like, do you think real geomancers?
1: I think so.
0: 네,
1: I think
0: 진짜
1: so.
0: 하니까.
1: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죠? 흙을
0: 네.
1: 흙 먹방을 갑자기 하시고.
0: 맞아요. I mean, because you know, like, I've seen like you know my kid like you know grab some sand and try to put it in her mouth, right?
1: Yeah.
0: But then this is like him on purpose picking up the dirt, putting it in his mouth. He's like washing it.

0: you know, like, you know, putting really it as like left cheek in there. Yeah, trying to really get the taste of it.
1: Yeah.
0: 너무 신기했어요.
1: 네. That's cool.
0: 맞아요.
1: Yeah.
0: 아, 진짜 scenes from 파면, you know, that we acted out as well, learning some expressions from it. 근데 이 성대모사 일단 오늘은 저도 살짝 조금 뭐 이렇게 성공적이라 생각했거든요.
1: It was fine. It was good. Yeah. 우리 부장님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세요.
0: 근데 일단 뭐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오.
0: 네, 햄치님이 JYP 성대모사를 부탁하는데 JYP가 박진영 갑자기? 가수를 말하는 건데 박진영 가수가 특별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I feel like he's very like a normal person. When he talks, right?
1: It depends. Because
0: 네.
1: when he gets really passionate,
0: 네.
1: 아니면 그냥 바로 뭐 노래를 하나 부르시죠. 너의 뒤에서.
0: 아, 어떻게 나 박진영 노래를 잘 부른다. 네. 그녀는 너무 예뻤어.
1: 자. 너무 착하다. 시킨 거 다 하네.
0: Yea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All right, bye everyone.
0: In the meantime, Lord Royals. In the

0: 문자요정의 시간이 왔는데요.
1: 방금 노래가 나가면서 네. 우리 PD님이 아주 감사하게 문자요정의 원샷 주셨거든요.
0: 네.
1: 네, our producer had given our 문자요정님 a solo shot of 네. himself on screen, just him.
0: 네.
1: 여러분 혹시 저를 보는 방금 제가 문자를 좀 보고 있었던 이 눈빛 아하. 제가 방금 느꼈거든요.
0: 네네.
1: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그거 볼 때 그 똑같은 눈빛입니까? 좀 짜증 났거든요. 저 사실 살짝 킹 받았거든요.
0: 와우.
1: 순간 I thought to myself,
0: 아하.
1: 설마. Is this how our booster look at me?
0: 근데 그게 궁금해요. 그 한국어에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1: What does that mean?
0: 설마가 사람 잡는다 지금 네. 검색하고 있는데
1: 혹시 curiosity killed the cat?
0: 맞아요.
1: 네.
0: 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미안합니다.
1: 또 뭔데요?
0: 다른 표현인 줄 알았는데
1: AI
0: 완전 다른 표현이었어요.
1: AI 물어보고 있을 줄.
0: 맞아요. 네. 네. 그래서
1: 네.
0: 그렇지 않을까요?
1: 네.
0: 근데 그것도 뭐 다 사랑이니까.
1: 근데 우리 PD님도 뭐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네. 역시 치료 중에 치료는 거울 치료.
0: 네. 근데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
1: 네,
0: 연기를 하시면서요 우리 유리어 킴님께서 민수님 유해진 빙이 되셨다 목소리 대박 영주님께서도 민선배 유해진님 목소리 좀 나는데요 이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우리 다은님께서는요 와 몰입해서 봤어요 햄찌님께서는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둠피님께서는요 원래 칭찬 잘 안 하시는데 너무 명품 연기라고.
1: 혜연 씨한테.
0: 그렇군요.
1: 아니야 혜연 씨한테.
0: 원래 PD님이 목소리 잘 안 내시거든요.
1: 둘 다라고 했을 겁니다.
0: 네. 네. 나오네요.
1: 네.
0: 혜연님이랑 눈 마주쳐서 완전 무섭다고. 네. 그 혜연.
1: 아니야. 근데 마음 속으로는 저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네. 네.
1: 근데 여러분 이 성대모사 하는 것도 리퀘스트 진짜 받습니다. 아까 햄치님이 그 JYP 성대모사를 좀 랜덤하게 부탁했거든요. 아까 우리 노래 나가기 전에 살짝 했는데 햄치님 어땠습니까? 그녀는 너무 예뻤어 하늘에서 아니에요?
0: 이거 댓글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1: 네. 네. 사람들이 나가고 있네요. 그만할게요. 그만했습니다.
0: 그리고 우리 그 둥피님께서요 이제 그 민수님 칭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1: 왜 의심해야 돼요 민수님 칭찬이면
0: 우리 둥피님이 역시 거짓 방송은 못 참지요. 네,
1: 와.
0: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 그래요.
0: 네, 그 혜연님 칭찬이라고
1: 네.
0: 이렇게 못을 박으셨네요. 네. 햄찌님 화나셨네요.
1: 네.
0: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1: 아니 잠시만요.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0: 그
1: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0: 네. 네. 그때 기억이 나네요. 누군가가 민수님한테
1: 네.
0: 착하게 말한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1: 저 화난 거 아닙니다.
0: 네, 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 순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하신 분이 이거 언급 안 해주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1: 네.
0: 매니님께서 오늘 1등 하셨고요.
1: 네, 이거 축하드립니다.
0: 진님께서 2등 하셨고요.
1: 네.
0: 우리 둥피님 3등 축하드립니다.
1: 네.
0: 그 마지막으로 둥피님 디즈는 없으니까 댓글 많이 읽고 좋네요. 아니죠. 네.
1: 아니요. 근데 요정님 저도 오늘
0: 네.
1: 요즘 들어오기 전에 문자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0: 네네네.
1: 오늘 처음 오는 분들 많습니다.
0: 오늘 많아요.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1: 제가 말하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0: 아니에요. 타이밍이 딱 그렇습니다.
1: 네.
0: 우리 제믹스님
1: 네.
0: 오늘 처음 오셨어요.
1: 네.
0: 근데 처음 오셨는데 드가자. 굉장히 오늘 또
1: What does 드가자 mean?
0: 드가자 이제 시작하자. 출발하자.
1: 드가자.
0: 네네. 하나의 좀 밈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죠.
1: 네.
0: 네.
1: 일단 해야 할 건 해야죠. 제믹스님 반갑고요. 오늘부터 저랑
0: 네.
1: 일을 됐습니다.
0: 근데 그 이후로 댓글 안 다셨어요. 죄송합니다.
1: 아직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네네.
1: 얼마나 설레일까
0: 네.
1: 마음이.
0: 마지막으로 둥피님 나가자 아님? 네 이거 보시고 나가자 아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1: 또
0: 네.
1: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네? 또 있어요?
1: 또 있어요.
0: 우리 그 영주님.
1: 아니요. 앤젤라 해리스 8130님
0: 네네.
1: 반가워요. 오늘 채팅 처음이에요 라고 하네요. 우리 앤젤라님 앤젤라 해리스님 Miss Harris? 네. Can I call you that?
0: 어느 분인지 아시죠?
1: 아니요, 몰라요.
0: Angie.
1: 아, 그래요?
0: 네네.
1: 아. 아, 그렇구나. 네.
0: 근데 엔지님 지금 안 계세요. 아. 네. 나가셨어요. 네.
1: 어, 엔지랑 네, 일이 되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엔지랑 일이 되면 안 돼요. 네. 그분의 relationship status 제가 알고 있거든요.
0: 네, 네, 네. 어, 우리 등피 님 진짜 몰랐다고요? 네.
1: 네. 아니 네. 처음 채스 들어왔다 하니까 나 그것만 보고 너무 신났죠.
0: 네네. 네. 그 우리 그 어떤 분이시죠? 그 햄찌님께서 어, 문재호 형님 옥수수 바구니 들면 완벽할 것 같아서 지금 들고 출발할게요가 있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수원 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1: 저 마트 가서 사는 커피 원두 있거든요. 문제 요정 딱 이 모자랑 그 뭐지 호프 원두 그 브랜딩 로고에 박혀 있습니다. 네네. 딱 이분입니다. 분명해요.
0: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1: 자, 문자 요정님 오늘도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 봬요.
0: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어,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어,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사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마그리트 차우,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ang.
7: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8: The time is now 8 o'clock.
9: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the time is now 11:13,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Starting next Monday, right,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will be held right here in Busan, with the Republic of Korea Pavilion spanning the size of 2 soccer fields, alongside the Busan Heritage Night, special exhibitions, performances, media art, and a diverse range of programs open to the public. The entire city of Busan is transforming into a massive World Heritage Festival. So joining us today is Mr. An Yong-shi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Cultural Heritage Division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Today, we're going to discuss the preparations behind the scenes for the 48th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the must-see programs for our citizens, and the lasting legacy this event will leave for Busan.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오늘도 인터뷰에선 안영신 부산시 문화유산 과장과 함께하는데요. 이 행사의 준비 현장과 시민들이 꼭 즐겨야 할 프로그램, 그리고 이번 행사가 부산에 남길 의미와 함께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문화유산 과장 안영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he shares his excitement to introduce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which is being hosted in South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right here in Busan, alongside the wide variety of events that local citizens can enjoy together. Now,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officially opens next week. So as you must be going through your busiest days yet, could you share how the preparations are going in Busan and what the atmosphere is like at the venue right now? 네, 다음 주면 드디어 세계유산위원회가 개막합니다. 현재 부산은 어느 정도 준비가 진행됐는지, 행사장 분위기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1: 네, 정말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 부산시는 안전과 교통, 의료, 숙박 등 전 분야를 최종 점검하고 있고, 참가자분들이 불편 없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백스코 행사장도 본회의를 앞두고 회의장 조성과 전시 공간 설치, 그리고 각종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이제 곧 세계유산위원회가 시작된다는 것이 실감날 정도로 현장 분위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부산시는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유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이제 정말 개막이 코앞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So he notes that Busan City is currently conducting final checkups across all sectors, including safety, transportation, medical services, and accommodations, and is working in close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to ensure participants can really focus on the conference without any inconvenience. He mentions that at the Bexco venue, final preparation are in full swing for the main plenary session, including setting up meeting halls, installing exhibition spaces, and inspecting various facilities. And looking around the venue, he adds that the atmosphere on site is increasingly heightened, making everyone really feel tha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s about to begin. And this is the very first time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being held here in Busan. So could you break down for our listeners why this committee is such a prestigious international event and what it means for Busan to be the host city? 부산에선 처음으로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가 왜 중요한 국제 행사인지, 또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등재 여부와 보존 정책을 결정하는 세계유산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1988년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위원회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개최도시로 선정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첫째는 피난수도 부산유산을 비롯한 건현대 역사유산과 국제연대의 가치를 간직한 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코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국제회의 인프라와 풍부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부산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n the field of world heritage, responsible for deciding on new heritage listings and conservation policies as well. It is the most critical international gathering where government delegations and experts from across the globe come together to shape the future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at humanity must protect together. He highlights that this session carries immense significance as it is the first time South Korea has hosted the committee since joining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back in 1988, and he points out two main reasons Busan was chosen as the host city. First, it is a city that preserve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ical heritage, such as the sites of the refugee capital Busan, embodying the values of international solidarity. Second, it also boasts world-class international conference infrastructure centered around BEXCO, backed by extensive experience hosting major global events. Now, I understand alongside the main conference, there will also be a massive K-Heritage House Pavilion, roughly twice the size of a soccer field. So it sounds absolutely incredible. So what kind of space is it? And what are some of the must-see programs you would recommend to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이번엔 회의뿐 아니라 축구장 두 배 규모의 대한민국관도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또 꼭 가봐야 할 프로그램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K 헤리티지 하우스는

0: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특별 전시관입니다.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35개 기관이 참여해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잠정 목록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관과 첨단 미디어 아트로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 공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K푸드와 전통 문화 체험, 다양한 문화 상품도 만나볼 수 있고, 특히 개최도시 부산관에서는 개항부터 피난수도,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부산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헤리티지 하우스는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 제1 전시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부산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So he introduces the K Heritage House as a special exhibition pavilion where visitors can view, experience, and enjoy Korea's cultural heritage all in one place. He shares that 35 institutions are participating to host a wide range of exhibitions and hands-on activities, and he highly recommends visiting the main exhibition hall where Korea's 17 World Heritage Sites and tentative live sites are on display, as well as the digital exhibition space, which uses cutting-edge media art to bring cultural heritage vividly to life. And visitors can also experience K-food, traditional culture, and unique cultural merchandise as well. And at the host city Busan Pavilion, guests can explore the captivating history of Busan, spanning from the opening of its port to its days as the wartime refugee capital and its current steps toward the future. He notes that the K Heritage House will be open to everyone free of charge from July 20th to 29th at Bexco Exhibition Center 1 and warmly invites families to visit together to experience the value of Korea's heritage and unique charm of Bus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An Yongshi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Cultural Heritage Division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Well, Busan City is running its own dedicated space called the Busan Pavilion, so we do have to talk about that. What specific charms of Busan did you want to showcase to the world, and how did you reflect the city's unique cultural heritage and maritime identity in this space? 네, 부산시가 직접 선보이는 개체도시 부산관도 기대를 모으고 있죠. 세계인들에게 부산의 어떤 매력을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0: 네, 이번 개체도시 부산관에서는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부산이 바다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고 또 시대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도시라는 점입니다. 부산은 개항 이후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 도시였고, 한국 전쟁 당시에는 피난수도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끈 해양 도시로 성장을 했고,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해양 물류 도시로, 해양 물류 도시를 넘어서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수도 부산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피난수도 부산 유산을 중심으로 전쟁 속에서도 희망과 국제 연대의 가치를 이어온 부산의 이야기를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영도다리와 조선통신사 등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관을 둘러보시면 부산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해양 도시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1: 네, 우리 해외 참가자들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을 전시가 될것 같은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 core story they want to share through the Busan Pavilion is that Busan is a city that connects with the world through the sea and has constantly opened up a new future in every era. He notes that following the opening of its port, Busan served as a gateway city, interacting with the global community. And during the Korean War, it successfully protected the nation
2: Japan as a wartime refugee capital. In the 1960s and 70s, it grew into a maritime city that drove South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today, it is opening a new chapter as a maritime capital, preparing for the polar route era, going far beyond a world-class maritime and logistics hub. In particular, he shares that they want to introduce the story of Busan, a city that kept the values of hope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live, even amidst the horrors of war, to a global audience, focusing heavily on the sites of the wartime capital, Busan. He believes that walking through the Busan Pavilion will naturally allow visitors to feel that Busan is a global maritime city, moving beyond its past and present toward a bright future. And outside of Mexico, the entire city of Busan is transforming into a massive festival venue. So with a wide array of programs lined up, what are some specific programs you would highly recommend to our citizens and visitors?
1: 예, 멕시코뿐 아니라 부산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전문가들만의 회의가 아니라 부산 전역에서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입니다. 먼저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에서 운영되는 K-헤리티지 하우스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고 체험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또 25일까지 열리는 피난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은 영도대교와 부산 근현대 역사관, 그리고 유라리 광장 1원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을 함께 즐기며 피난수도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1: 네.
0: 이와 함께 무형유산 축제와 전통 공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에는 부산 곳곳이 말 그대로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됩니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께서는 함께 오셔서 부산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부산을 또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2: So he emphasizes that this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s designed to be a cultural festival for the entire city of Busan to enjoy together rather than just an exclusive meeting for experts. First, he highlights that the K Heritage House running from July 20th to 29th where visitors can view, interact with, and enjoy Korea's diverse cultural heritage. Next, he highly recommends the Busan National Heritage Night taking place on July 24th and 25th around Yeongdo Bridge, the Busan Museum of Movies and Local History, and also Yurari Square. He explains that this event offers a unique way to experience the history and culture of Busan as a wartime capital through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nd hands-on activities. Also, he notes that a variety of family-friendly activities are prepared, such as boarding a reconstructed Joseon Dongshinsa ship, as well as intangible heritage festivals and traditional performances. Well, after preparing for this massive event for over several months, I'm sure, could you share a specific moment or a memorable episode where it just like really hit you and you thought, wow,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actually happening here in Busan?
1: 오랫동안 이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정말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구나 하고 실감했던 순간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저는 지난 4월에 유네스코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회의장과 참가자 동선 그리고 숙박과 교통, 안전관리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을 함께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세계적인 국제 행사가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구나 하는 책임감과 함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1: 네.
0: 특히 실사를 마친 뒤에 준비 상황이 크게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에는 부산시와 국가유산청 그리고 여러 관계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은 행사가 끝난 뒤에 세계 각국의 참가자분들께서 부산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가 정말 인상 깊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2: So he shares that he felt this most deeply last April when the UNESCO inspection team visited Busan and seeing them just meticulously check every single detail from the layout of the conference halls and the flow of participant movement to accommodation, transportation and safety protocols, he felt both a profound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 healthy tension. He recalls feeling incredibly rewarded when, after completing the inspection, the team praised the preparations as being greatly improved. And it made him realize that all the hard work put in by the city, the Korea Heritage Service, and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had really paid off. He concluded by sharing that their greatest hope now is for participants from all over the world to look back and remember tha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held in Busan was just impressive, and he vows to do his absolute best until the very end to achieve that goa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An Yong-shi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Cultural Heritage Division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Now, through this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how do you hope Busan will be remembered globally, and what kind of lasting legacy do you expect this event to leave behind for our city? 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부산이 어떤 도시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또 이번 행사가 부산에 어떤 유산을 남기길 기대하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저는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문화도시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세계적인 국제회의 개최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문화와 해양, 국제교류가 어우러지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 국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부산이 세계와 문화유산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네, 이번 행사가 부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또 세계에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게 되는데요.
2: So he views that this conference as a priceless opportunity, right, to showcase Busan's rich history, culture, and world-class capabilities in ho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a global audience. Through these efforts, he expects to leave a lasting impression of Busan as a city where culture, the ocean, and international exchange come together harmoniously. And above all, he hopes this event will not just be a one-time international gathering, but rather a launching pad for Busan to leap forward as a global cultural city that continuously communicates and cooperates with the world through, of course, cultural heritag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oday?
1: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세계유산위원회와 부산의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역사적인 행사인 만큼 우리 부산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0: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사 기간에는 엑스코의 K-헤리티지 하우스를 비롯해서 피난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우리 부산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산이 세계와 함께하는 뜻깊은 순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 So since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a historic event being hosted by and in South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he assures the listeners that Busan Metropolitan City is pouring its absolute best into every final preparation to ensure its success. He reminds everyone that during the event, cultural programs for all to enjoy will be held throughout Busan, including the K-Cultural K-Heritage House at Bexco, the Busan Heritage Night, and various performances and interactive events. He warmly invites citizens and tourists alike to come out and experience the profound value of our cultural heritage and the unique charms of Busan firsthan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And we have Jerry님 messaging in. Jerry님께서는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Kevin님께서는 congratulations, hope it goes on smoothly.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An Young-shi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Cultural Heritage Division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네, 오늘 더 인터뷰 에선 안영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장과 함께했는데요. 과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right, and that's gonna do i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Travis with Where You Stand.

0: FM 부산 영어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富山动态，关注富山简讯。富山市表示，已完成2026年7月住房、建筑物、船舶及航空器材财产税的征收通知，征收金额较2025年同期增长 3%。富山市表示，在实施安全举报奖励制度过程中，共评选出185名在发现并举报日常安全隐患和灾害征兆方面表现突出的市民，并向其发放奖励金。富山市表示，富山大学入选融合安全核心人才培养项目，将推进总投资60.5亿韩元，实施至2031年的融合安全专业人才培养项目。富山市水产资源研究院研究所表示，已将自主培育的5万尾幼年黄河豚投放至沙下区和江西区沿海海域，预计将有助于洛东河口生态系统恢复，并促进渔业从业人员的增收。看天气，根据富山地方气象定点预报，富山明天有雨，气温25到31度。
1: 您正在收听的是釜山华语之音 BEFM 90.5，釜山华语之音，敬请期待。
2: 韩语一句话，
0: 中文来对碰，
2: 轻松学语言，
0: 快乐零负担，
2: 韩中对对碰，
0: 一句一句
2: 说得溜，
0: 听得懂，
2: 准备好了吗？
0: 一起
2: 对对碰。
0: 안녕하세요，韩中对对碰准时开张啦！我是你们的老朋友，也是你们的中文搭子龙哥。
3: 안녕하세요여러분，오늘도여러분들에게중국어와한국어를알려드릴지영쌤입니다。大家好，我是智英老师。
0: 네，지영쌤도반갑습니다。
3: 네，반갑습니다。龙哥，지난번、네、택시편에이어서우리오늘은여행이나출장지에서내비게이션앱이먹통이되거나골목길에서길을잃었을때구세주가되어줄길묻기필수표현들을준비해봤습니다
0: 没错没错，太实用了。出门在外，对，有地图，那已经是老套了，对不对？导航，你经常会发现的有一些电子地图，要么定位不准，要么带你兜圈子。于是乎，最快最靠谱的方式，对，你知道是什么吗？
3: 问当地人，
0: 没错。好，于是呢，我们就为大家呢专门整理了一期哈、啊，用最简单的方式问路，对，然后其实会关于比如东南西北、向左右等等，其实这些词都是关键词啊，对，所以你听错了，或者是你听不懂，那就真的会影响了你找路。
3: 네맞습니다저기요하고운은뗐는데상대방이중국어로속사포처럼길을설명하면머릿속이하얘지더라고요그래서오늘은낯선곳에서도당당하게길을묻고상대방의대답까지찰떡같이알아들을수있는가장자주쓰는세가지상황과핵심문장들을준비해봤어요
0: 没错，问路啊，其实是有技巧、有诀窍的。你只要问得准、听得懂几个核心的方向词汇，就绝对不会担心呀、啊、找不到路。所以呢，今天呢，金老师就整理了三个最核心的实用场景，保证你听完之后、学会之后啊，化身人间导航。
3: 좋습니다낯선길도든든하게밝혀줄길묻기중국어표현들지금바로시작해볼까요
0: 마상开始
3: 길을물어볼때가장 기본은지하철역이어디에있나요혹은가장가까운화장실이어디예요처럼목적지위치를물어보는거죠
0: 没错
3: 네이럴때가장쉽고정확하게말하는방법은무엇일까요
0: 是的第一步呢当然问路的时候呢我觉得第一步呢首先呢其实是至于你想去哪儿什么的我觉得更重要的是要相对礼貌性的打招呼因为你要问人呀对不对你要问的对方愿意告诉你呀对不对所以呢这个时候礼貌的打招呼该怎么说呢对我们经常说请问开始对就是说呢말씀좀 여쭤게요这种意思哈请问请问好那接着直接说你想去的地方好加上哪里哪里怎么走什么什么在哪里就可以了来咱们来造句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最近的洗手间在哪里请问으로
3: 시작해서 목적지 뒤에 怎么走呢 在哪里만 붙이면 끝이네요.
0: 没错.
3: 请问地铁站怎么走라고 하면 말씀 좀 여쭐게요. 지하철역이 어떻게 가나요? 라는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군요.
0: 네, 没错. 好，当然如果你手里有地址啊，或者是呢有照片，对，你就可以直接呢给对方看，这就是最简单的方式了。然后说，请问这个地方怎么走？对，是不是就很容易理解呀？
3: 네, 这个地方怎么走도 정말 유용한 꿀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원하는 곳을 당당하게 물어보는 연습 같이 소리내어 해볼까요?
0: 大声跟我们读
3: 말씀 좀 여쭐게요. 지하철역 어떻게 가나요?
0: 말씀 좀 여쭐게요. 지하철역 어떻게 가나요?
3: 말씀 좀 여쭐게요. 지하철역 어떻게 가나요?
0: 말씀 좀 여쭐게요. 지하철역 어떻게 가나요? 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地铁站怎么走哎好没错来这是第一句话其实不难但真的实用对继续学习
3: 내가 질문을 잘했으면 이제 상대방이 해주는 말을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기껏 물어봤는데 기사님이나 행인이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고 했을 때
0: 어려워.
3: 핵심 방향 표현들을 알아듣는 상황입니다.
0: 네, 没错。好，那问得出还要对方听得懂。对，那中国人在指路的时候呢，有常用的几个词你必须得会。首先呢，就是一直。
3: 一直就是直这个意思哈，对，直一直往前走。对，那另外一个呢，就是需要拐弯的，往左拐，往右拐。这里的拐就是拐弯，对吧？什么우회전좌회전，哎，这个拐弯。好，比方说呢，一直走到路口往右拐，是什么意思？
2: 쭉 가시다가 입구에서 길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네, 여기서 일지조가 쭉 직진하세요라는 뜻이고 과이가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이군요.
0: 회전하다, 맞아.
2: 네, 그래서 왕주오 과이는 왼쪽으로, 왕요오 과이는 오른쪽으로 돌라라는 말입니다. 요 단어들만 귀에 딱 붙여놓으면 단어 조합으로 대충 방향이 다 그려질 것 같아요.
0: 是不是？其实别想的那么难，抓住关键词就行了。 对，哎，还有的时候呢，他们可能会说呀，往前走一百米，哎，你会听到数字，一百米，嗯，数字还有米，对，表示距离嘛，你就知道其实大概要走多远了。嗯，米가
3: 미터를 뜻하는 거였군요. 듣기 평가하는 기분이 들지만 핵심 단어만 들으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방향을 알려주는 기적의 단어들 입에 익숙해지도록 같이 복습해 볼까요?
0: 来，继续跟我们跟读。
3: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도세요.
0: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도세요.
3: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도세요.
0: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도세요.
3: 네.一直走到路口往右拐。一直走到路口往右拐。哎，一直走到路口往右拐。一直走到路口往右拐。哎，不错。
0: 我觉得大家其实已经掌握了精髓了，嗯，都可以马上出发去旅行了哈，去中国旅行了。对，
3: 알려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서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요? 혹은 멀어요?라고 확인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0: 是，好，你问了，对方也懂了。那在他的指引之后的话呢，对，你可能会在走的过程当中呢，你始终会要反复确认到底我走的对不对。 对吧？避免走错方向嘛，对不对？所以这时候呢，你可以呢再问其他的路人，对，这里离地铁站远吗？哎，好，如果说你想具体知道时间要走多长时间的话，你就可以问走路过去要多长时间。好，注意关键词多长时间，问的正是啊，需要多少分钟或者多少小时才能到达。
3: 走路过去要多长时间이라고 하면 걸어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는 뜻이군요.
0: 네.
3: 여기서 走路가 걷다라는 뜻이고요. 多长时间이 얼마나 긴 시간을 뜻하니까
0: 네.
3: 여행자에게 정말 오아시스 같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0: 没错，如果对方回答你说，哎，不远不远，走5分钟就到了，对，你就可以放心的往前走了。如果对方说还挺远的，最好坐公交车。 对，那你可能就要考虑换交通工具啦。
3: 맞아요. 멀고 가까운 걸 알아야 체력을 아낄 수가 있죠. 그럼 목적지까지 거리를 가늠하기 위한 우리 필수 문장 따라 한번 말해볼까요?
0: 来，跟我们读。
3: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0: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3: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0: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走路过去要多长时间？走路过去要多长时间？走路过去要多长时间？走路过去要多长时间？嗯，好，已经掌握了哈。
3: 네, 오늘 길 찾기 시작인 위치 묻기부터 직진, 좌우 회전 같은 방향 알아듣기, 그리고 소요 시간 확인법까지 정말 야무지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지도 앱이 멈춰도.
0: 현지인에게 웃으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没错，很好的提醒，因为真的很多中国人就比较热情哈，尤其是当碰到外国朋友问路的时候，而且还能够使用一些中文的时候，他们就更加的会热情的帮助你，甚至是非常热心的拿出手机帮你查啊，或者说呢，他要带你去目的地等等，所以其实大家可以不用那么。 不好意思，或者是不用害羞，对。然后最后呢，要送大家一个小小的贴士，就是在问完路得到帮助了之后呢，怎样一定要表达什么呢？感谢，谢谢。对，哎，谢谢你就可以了，麻烦你了都可以。这样的话呀，会让帮你的人的心里也会暖洋洋的。
3: 네, 마판이러라는 감사의 표현까지 덧붙이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3: 오늘 배운 생생한 길묻기 표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중국 여행길을 한층 더 쉽고 즐겁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0: 没错，祝愿大家在中国的每一步都顺顺利利的，不迷路。
3: 여러분들의 거침없는 소통을 응원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0: 下期再见，拜拜。好的，没错，我们的。 学习之后呢，继续进入歌曲的时间。接下来这首歌曲是《恋人未满》，来自 SHE。

0: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정말 좋은 원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Let me introduce yourself, please.
1: Hello, my name is Emily. Nice to meet you.
2: 이번에 연산동에서 영어학원을 오픈하게 된 삐약삐약 새내기 원장 에밀리입니다. 제가 이 업을 시작한 때가 2011년이었어요. 전공이 영어가 아니에요. 법학을 전공을 해서
0: Hello?
2: 네, 맞아요. 부모님의 요청으로 대학을 진학을 그쪽으로 했어요. 크게 제 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이렇게 핑크 앤 캐비넷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어울렸었는데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생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저는 또 영어를 좋아하니까 미국 로스쿨 가야 되겠다.
0: 그래서 좋다.
2: 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디파짓을 걸어놨죠. 미국 가야 되니까 3개월이 나왔었거든요. 할 게 없잖아요, 한국에서. 알바나 좀 할까 해가지고 종합학원의 영어과의 채점 선생님 알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 끝났어요. 안녕, 오 선생님 마지막 날이야 라고 하는 근데 애들이 우는 애들도 있고
0: oh my gosh.
2: 성적표를 가져와요. 선생님이 그때 알려준 문제 제가 맞춰가지고 저 성적 잘 나왔는데 선생님 어디 가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감동, 즐거웠다, 잘 살아라 이러고 이제 원장실에 가서 월급 봉투를 받고 이제 원장실 문을 닫고 나왔는데 세상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0: 아,
2: 왜 이렇게 심장이 뜨겁지? 내가 살면서 이런 적 있었나? 늘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조금 살아왔던 색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색깔인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하고 싶다 과감하게 다시 돌아갔어요. 흰색 알바 봉투였거든요. 손에 딱 쥐고 다시 갔습니다, 원장실로. 똑똑똑 하니까 원장님이 우와. 금액이 맞을 텐데 왜 다시 오셨나요?
0: 아, 맞네.
2: 봉투를 쥐고 있으니까.
0: 아, 그러네.
2: 금액이 맞을 텐데. 아니요, 원장님. 혹시 영어 선생님 TO 없나요? 하니까 계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나가야지 그때 TO가 생기는데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라고 해서 그러면 저 돈 안 받고 배우겠습니다. 이랬어요. 영어 강사 되는 방법을. 제가 배울게요. 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오세요. 집에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강사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진 않았어요. 엄마는 강경하게 절대 안 된다. 그때 제가 기한을 걸었어요. 2년 안에 내가 이 학원에서 가장 이름나는 강사로 자리 잡으면 엄마가 허락해줘. 그리고 아니면 나 다시 미국 엄마 원하는 대로 다시 미국 나갈게.
0: 아, 그래. 응. 가면 되니까 다시.
2: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2년 만에 그때 제가 영어과 팀장을 달았어요. 원장님도 미안했는지 최저시급을 주시더라고. 한 달에 한 30만 원 받았어요. 서점 가서 매달 매달 알바비로는 책을 다 샀어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초중고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0: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 그때는 그게 진짜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몰입과 열정.
2: 네. 생활비는 엄마 카드로 쓰고.
0: 아.
2: 엄마 미안해.
0: 엄마 땡큐.
2: 엄마 땡큐. 한 1년 조금 넘게를 매달 매달 문제집을 계속 풀다 보니까 경향이 보여요. 요 문제는 무조건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요건 진짜 그냥 언급만 해. 요런 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
0: 영어의 재미, 영어의 매력. 선생님이 영어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는지가 우리 선생님 몸에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아이들한테도 다 전해지는 게 아닌가.
2: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0: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 하나만 알려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사 붙이는 것도 네, 어렵고.
2: 관사. 더는 앞에 나왔던 물건을 또는 사물을 내가 한 번 더 말할 거야. 그리고 한 개 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물건에는 더예요.
0: 더 카메라?
2: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0: 올리비아?
2: 예외예요. 사람 이름에는 관사가 안 보여. 그러나 sun, moon, sea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대상에는 더를 붙여요.
0: 문법책보다 방금 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더 재밌어요. 이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2: 제가 영화 인턴을 참 좋아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벤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중에 주인공한테 사랑과 일, 일과 사랑, 그게 인생의 전부다 라는 대사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한 말이긴 한데 진짜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조금 무미건조해요. 일만 있으면 사람이 좀 메마르잖아요. 바삭바삭하고. 근데 사랑만 있으면 또 자존감이 없어요. 사람이. 근데 요 두 개의 밸런스를 잘 맞췄을 때 시너지가 가장 좋은 것 같고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0: 좋아하는 영어 단어, 영어 표현은 그건가요?
3: Love and work, work and love. That's all there is.
0: 여러분,
2: 일하고 사랑하세요.
0: 사랑하세요.
2: 네.

0: 도가 최은경. 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All right,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먼저 크런처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술을 빚고 있는 최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Hello and welcome. So that is CEO 최은경, who is brewing alcohol back in Busan. And like you just mentioned, you came all the way from Busan. 태인정 도가 is in Busan. And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such a long trip to come to our show.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술도가 태인정 도가가 부산에 있잖아요.
2: 네.
0: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Oh no, it's our pleasure. She said thank you for inviting, but it is our pleasure to have her here. Now, I wonder first, what does 태인정 도가 mean? What's the meaning behind it? 먼저 태인정 도가의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뜻이죠?
2: 저희 집 아이들 이름을 한 자씩 따서 도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0: Oh, so it's actually the syllables from her children's names. 네.
2: 네, 저희 그 술을 빚을 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을 이름을 걸고 정직하고 정성스러운 술을 빚자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도가 이름입니다.
0: Oh, so it's a pretty simple sort of name with a simple meaning, the syllables of her children. And because it is the name of her children, she wanted to create alcohol that is really pure and honest. Authentic. Oh, interesting. All right. Well, I heard you intentionally don't have a sign, like a sign outside your brewery. Is there a reason for that?
3: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술도가 간판을 따로 걸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2: 처음에 술도가를 처음에 하려고 술을 빚기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0: 아.
2: 저희 아저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0: Okay. So they didn't begin to create a brewery at first, but her husband really likes alcohol.
2: 그래서 집에서 술을 빚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그러면 나를 술을 빚어줄 수 있는 공간을 얻어줄 테니 술을 좀 많이 빚어달라. 그래서 이제 공간을 이제 어디로 다녔어요 이제.
0: 아.
2: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공방이죠, 공방. 술을 빚는.
0: 그렇네요.
2: 근데 이제
0: So it's a separate sort of room for her to brew her alcohol because when she first started making it at home, she didn't have enough space there. And her husband said, you know what? I'll find some extra space for you outside. Why don't you bring or make more alcohol for me there?
2: 이왕이면 좋은 술 빚어서 남들하고도 좀 나누자. 내 지인과도 나누지만 이제 이 술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도 판매도 하면 어떻겠냐.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0: 그렇게 조금 조금씩 네. 시작된 거군요. And then she thought, after making this good brewed alcohol, why don't you share it? Why don't we share it with people we love around us? And that's how it began, the whole brewery, from a very simple sort of intention. All right. Well, what kinds of traditional liquor, I guess, do you produce in that working area?
3: 대표님의 양조장에서는 그럼 어떤 술이 지금 제조되고 있나요?
2: 저희 전통도 중에 맑은 술을 약주라 그러고 네. 탁한 술을 탁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주 한 가지, 탁주 두 가지. 도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0: Oh, so they create 약주 and 탁주 in their brewery. 약주 would be the clear alcohol, and 탁주 is the not clear alcohol that we call in traditional Korean alcohol. And they create one type of 약주 and two types of 탁주. And one of, I guess, the key sort of or most popular sort of type of alcohol that is 탁주 would be the 막걸리 or the rice wine that we all know of, right? Oh, okay. I see. Well, I guess a lot of international tourists would visit your brewery too since it is in Busan. Do many of them visit it?
3: 해외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는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2: 네.
3: 그래서 관광객들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양조장 찾는 관광객들 있는 편인가요?
2: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3: 왜냐하면
2: 술을 네. 이제 만들어서 뭐 판매를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0: So she didn't do any marketing at all because she did not intend to sell the alcohol that she created from the beginning. So not many international tourists visit.
2: 그 저희 양조장을 찾아주신 분들은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 술이 도수가 22도거든요.
3: 아, 그렇죠.
2: 발효주로 22도가 간에 과연 어떤 술이냐. 이게 22도로 나와서 맛이 있을까? 22도가 나온다고 이게 정말이야? 하고 궁금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0: And the people who usually find their brewery is people who are curious to know how is their alcohol 22 degrees in terms of alcohol volume, because it's not easy to do that or make that through natural fermentation. Yeah, well, I think many crunchers who love alcohol, including myself, traditional alcohol,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So let's talk more through the keywords now.
3: 술에 관심 많은 우리 크런처들이 오늘을 상당히 많이 기다렸을 것 같거든요. 키워드와 함께 얘기 더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겠어요?
0: The first keyword is tradition. Okay,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3: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골라주셨죠?
2: 전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처음에 술을 빚을 때 전통 그러면 고집 이게 맞아 이것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전조들이 해왔어 이렇게 처음에 받아들였었거든요.
0: 그렇죠. So when it comes to tradition, we often think we have to stick to one sort of opinion, or you tend to be quite stubborn. You keep what has been original till the end.
2: 근데 고창에 가서 이제 제가 술을 정말 많이 배우러 다녀봤어요. 양조장도 많이 찾아다녀보고 이제 교육관도 다녀보고 했는데 뭔가 와닿는 게 없었어요.
0: But even though she went around this place, that place, different breweries to learn about alcohol, she didn't really, nothing really stayed with her.
2: 그 채워지지 않는 걸 찾다가 우연히 이제 고창을 가게 됐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막걸리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상원 선생님께서 이제 네. 강의하는 걸 듣고 아 전통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죠.
0: Oh, and she went to 고창 and there's a 막걸리 school where they teach brewery, and she met a teacher named 이상원 and she realized what tradition really is about. Oh, interesting. All right, so moving on then. You retired after being a field hockey player, and you devoted your life to that in your early days, right? So it must have been quite emotional to sort of change your career to do something else. How did you feel?
3: 지금 이 술도가 대표를 하기 전에는 필드 하키 선수셨잖아요. 네. 은퇴 당시로 돌아가서 평생을 바친 이 그라운드를 떠나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2: 그때 기분은 시원하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네. 모든 걸 할 때 미련이 남으면 아쉬움이 남으면 그걸 털고 나올 때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3: 맞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이기도 네. 하겠죠.
2: 저는 타고난 운동선수가 아니었어요. 운동도 우연히 이제 중학교 때 시작을 했었고 운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주목을 받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발 한 발 정말 열심히 남이 한 발 뛸 때 두 발 뛰고 남들이 놀 때 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정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0: So she wasn't a born athlete when she was a field hockey player. So after she retired, she felt really relieved in a way because she wasn't a born athlete. She had to try extra harder compared to other people. When others ran one time, she would run twice as much. That's how much effort she felt, and she felt relieved after retiring.
2: 그래서 미련 없고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뿌듯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0: All right. So she has no regrets at all because she's put in everything that she had into being a field hockey player. All right. Well, after being an elite athlete, what surprised you the most after entering this new world of brewing as a beginner?
3: 국가대표까지 한 이 대선수가 새로운 장르의 초보자로서 전통주라는 세계에 뛰어들었을 때 느낀 가장 좀 신선한 충격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2: 굉장히 이 발효라는 데에 대한 매력이 있었어요.
0: Fermentation. 네.
2: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죠. 그냥 네. 뭐 우리 간장, 고추장도 다 맞아요. 발효 음식이잖아요. 네. 단순하게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의 바깥의 어떤 결과들도 많이 나와요.
3: 아.

0: So one of the unique charms of fermentation is you can't expect what the result is going to be. In Korean food, like seasonings, whatnot, gochujang, doenjang, all these are like fermented seasonings. But when it comes to liquor, fermentation is applied in the same way. So if after you ferment something, you don't know what it's going to turn out to be.
1: 우리가 기계로 짓고 사람이 하는 일은 예상이 되잖아요. 네. 실수라면 불량이 나오고. 근데 미생물이 하는 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0: So if you do things with machines and technology, the results tend to be quite clear, right? And if you make a mistake, errors occur. But with fermentation and with microorganisms working,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turn out to be the result. And that is the charm.
1: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때 어떤 그러니까 결과치가 나올까? 그리고 내가 예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게
0: 희열을 느끼고
1: 희열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 이게 되네.
0: 그런
1: 매력이 있어요.
0: So the unique charm of fermentation is if something turns out the way you expected it to, then you feel a sort of satisfaction and happiness. It makes you keep going to try it again and create something again in the same way. Oh, amazing. All right. Well, what kind of journey, I guess, did you go through to learn the craft? You told me that you visited different breweries. Is there any other sort of things that you did?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을지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앞서 뭐 고창도 가셨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1: 처음에는 한 7년 동안 그냥 독학으로 그냥 술을 빚어서 마시고 이제 나눔을 했었는데 어느
0: 순간 For 7 years she learned it alone and shared it with the people around her.
1: 저희 이제 아저씨가 신랑이 아 이렇게 술이 좋으면 서로 이제 나눔을 하자. 판매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아까 공방을 차리듯이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볼 때는 우물 안에 개구리다. 우리는 좋지만 더 좋은 술을 빚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0: Oh, okay. So for 7 years, she learned how to brew alcohol herself, and then she shared it with the people around her. And her husband and her thought, you know what? Let's make it bigger because right now it's just our world is too narrow. You know, sharing the alcohol with just people around them, their neighbors, and that's how their whole different journey began.
1: 정말 잘 빚는 분들도 많고요. 네. 정말 전통주라는 이 세계가 정말 깊더라고요. 아,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뭐 술을 잘 빚는 명인이 계신다 하면 찾아가 보고 교육기관도 찾아다녀 보고 열심히 아마 정말 열심히 둘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0: So she met different masters of brewing who are known to be really good at brewing alcohol, and she took classes. Her and her husband just started traveling everywhere to learn more about brewing.
1: 그래서 이제 서울도 다니고 광천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고창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이 술에 대한테 이제 큰 충격을 받죠. 우리 속된 말을 써도 될까요? 그런 말하죠. 이제 거기서 강의를 딱 듣고 네.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돌 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0: Oh, okay. So she and her husband traveled to 강원도, 전라도 province, whatnot, and then ended up being in 고창, took a class there, and she felt that moment of enlightenment right there.
1: 네,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거기에는 누수련이라서 누룩술 연구회라는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누룩술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술들을 빚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0: And they also explored how to experiment with yeast making alcohol through fermentation. And they even have a group that studies that whole process as well.
1: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인문학도 우리 네. 술에 대한 인문학도 듣고 이제 뭐 우리가 도량법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 선조들이 썼던 도량 지금은 그게 미터법으로 다 돼 있지만 옛날에는 골마다 그다음에 도시마다 이 모든 게 그 도량법이 틀렸던 거예요. 그거를 모두 모아가지고 근사치를 해서 이제 이상훈 선생님께서 교육을 해주시는데 술이라는 거는 술을 빚는 사람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집에서 김치 단 거죠. 저희 네. 가양주 문화는 말 그대로 가가호 집에서 술을 빚는 문화였어요.
0: Oh, all right. So in the past, they had different measurement methods for alcohol as well. And depending on the household, in fact, in the past, each household, they created their own alcohol. You know, how we make kimchi these days in different households, each households.
1: 그래서 술이 각 집마다 맛이 틀리고 각 집마다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빚었을까? 주방문을 처음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주방문대로 술을 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그 시대에 그 선조들이 그 주방문에 담겨 있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게 많이 담겨. 이 시대에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드는 그런 깊은 것들이 많아요.
0: Okay, and through learning, she realized that the whole process of creating alcohol within different households, it has a very scientific ground behind it. And that's what she learned through that program with Lee Sang-won in 고창. Oh, 네. Very interesting.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통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통이 내 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옛날과 지금과 환경과 모든 그 식문화가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곡식도 틀리거든요.
0: 네.
1: 그 다음에 기온 환경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방문을 가지고 지금의 환경에 맞는 개성, 그러니까는 그 개성 발전. 우리가 옛날에 카폰이 지금 핸드폰 됐듯이 그걸 가지고 빚어서 술을 만든 게 아니라 맛있는 술을 빚는 게 개성 발전이다. 그게 전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0: I see. And her answer to what tradition truly means is creating delicious alcohol based on the different techniques that different households may have had when brewing their own alcohol. And that depends on the whole environment, the surrounding conditions, whatnot. And that is why it is a very scientific sort of process. All right, moving on then. Do you remember the very first liquor or that you successfully brewed? And what did that moment feel like? 가장 처음 만들었던 술, 대표님, 기억나세요? 완성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처음 술은 실패했습니다.
0: 아, 처음 술은 실패하셨고 the first was a failure. When was the successful one? 네.
1: 그 이제 어떤 페스티벌을 갔는데 누룩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0: 오, 네.
1: 그래서 아, 누룩 술을 자꾸 빚어 달라 하는데 한번 빚어 볼까 하고 빚어 봤는데
0: 네. So she bought yeast from one of these festivals and because her husband said, "Can you please make alcohol for me?" she tried it.
1: 그 포장지 뒤에 레시피가 나와 있더라고요.
0: 오, 네.
1: 이제 그대로 술을 빚었어요.
0: 네.
1: 근데 술이 열흘 한 12일 정도 되니까 술이 익었더라고.
0: 네. Okay, so they had the guidelines, like the recipe behind the yeast that she bought, and she just followed that. After 10 or 12 days or so, the alcohol was well fermented.
1: 그래서 술을 딱 걸러서 이제 신랑한테 줬는데 신랑이 아 술은 맛있는데 너무 시다.
0: Oh, and she served it to her husband, but he said, "Ah, it is okay, but it's too sour," is what he said, bitter.
1: 그 신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느냐?
0: Oh.
1: 조금 오기가 나더라고요.
0: 그러게요. 약간 도전, 챌린지를 준 것 같은데. And her husband said, "Why don't you make it a little less bitter and sour?" And threw a challenge at her. Can you try and make it again?
1: 네, 인터넷 서치를 계속 해봤어요.
0: 네.
1: 봤더니 계량 누룩과 이제 전통 누룩의 차이를 적어놨더라고요. 전통 누룩으로 술을 빚으면 이제 감칠맛도 있고 단맛이 올라오고 산미가 작고
0: 네.
1: 계량 누룩으로 빚으면 산미가 높고 젊은 사람들이 좀 깔끔한 맛이 난다.
0: 그럼 이게 계량 누룩이었던 거네요. 아니었어요. Oh, okay. What's
1: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0: So what's interesting is with yeast, there's traditional yeast and modified yeast. When you use traditional yeast to brew alcohol, it tastes less sour and deeper and sweeter. But with the modified yeast, it tastes a little more sour and suits the palate of younger people. So I thought, does she use the modified yeast? But she said no. 그러면요?
1: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통 누룩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전통 누룩이 뭔지, 이제 계량 누룩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되었고,
0: 아.
1: 그래서 전통 누룩 판매가 되는 이제 스토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0: 오, 그래서 okay. So she searched the internet to find and buy traditional yeast.
1: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저는 그때 좀 단순했어요. 판매한 사람들이 빚을 거라 생각을 했죠.
0: 아.
1: 그래서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0: 네.
1: 문의를 했죠. 이 술을 이걸 빚으면 술이 레시피를 좀 가르쳐 달라. 네. 그러니까 꼭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빚었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0: 왜 이걸 그대로 뒀냐?
1: 아니요. 다른 네. 분들인데 그래서 네. 제가 아니 이렇게 술을 빚으니 신술이 나오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0: 네.
1: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산도조절제를 넣어라.
0: 오, 하나씩 다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1: 네.
0: So, 은경, she tried to make another alcohol with traditional yeast, but it turned out to be sour, right? So she complained to the people who sold the yeast, saying, why is it sour? I follow the guidelines, the recipe. And they said to add something that will control the sourness of the drink.
1: 아. 그래서 산소조절제를 넣고 빚을 같으면 집에서 왜 술을 만들어 먹느냐 제가 또 따졌어요.
0: So she complained again. Why would I brew alcohol at home if I had to put in that sour modifier?
1: 지금 생각하면 그분한테 되게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0: 오.
1: 찾아보다 보니 인터넷에 블로그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누룩명인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이제 술을 빚었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찾아봤죠. 또.
0: Oh, okay. So she did even more searching. Thinking back, she's a little bit sorry to the people who sold the yeast and complained to. But later, she searched a blog and there was a master in yeast. And that's when she gained more information related to traditional yeast.
1: 그분 이제 그 이름을 해서 누르고 찾아봤더니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 누룩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0: Wow, and there were different types of yeast in the market that was recommended by the blog.
1: 그래서 이제 또 전화를 드렸죠. 제가 초보는데 이제 막걸리를 담아 먹으려 한다. 어떤 누룩을 쓰면 되느냐? 그리고 레시피는 어떻게 되냐? 또 문의를 했죠.
0: And she asked which yeast could I use and what recipe should I follow to that market.
1: 그러니까 보통 그 막걸리를 빚을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는 조곡을 쓰면 되고 물량을 줄여서 빚어라 말씀을 해주시고 좀 틀리네. 그리고 물량을 줄여서 빚고 난 다음에 걸러서 가수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빚어봤죠.
0: Oh, and they told her to use a yeast called 조곡 and control the amount of water that you use. Ah, I see. And she thought, oh, this recipe is a little different. And that's how she created a better alcohol for herself.
1: 술이 나오는데 한 두 배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실패를 한 줄 알았죠.
0: 네.
1: 왜냐 앞에는 한 12일 정도 났는데 얘는 한 25일? 거의 한 달을 걸리더라고요.
0: Oh, it took like 25 days. So she thought it would have been a failure, but it wasn't. 그럼 성공을 한 거네요, 이 과정 끝에.
1: 네, 그래서 걸렀는데 너무 달고 맛있는 술이 나왔어요.
0: Wow. So in the end, it turned out to be so sweet and very delicious.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과정 끝에.
1: 제가 가수를 해서 주려고 하니 저희 아저씨가 왜 맛있는 술에 물을 타냐. 맛있는 건 맛있는 대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0: I see. And she wanted to dilute it before serving it. But her husband said, this is so delicious. Just give it to me without adding extra water. Wow. I want to try it too.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네.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고 혹시 대표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곡이 좀 있으실까요?
1: 제 청춘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0: Ah, okay. And what's the reason for choosing this song? 이유는요?
1: 이렇게 50대가 되어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 20대, 30대가 정말 황금기였더라고. 3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나간 청춘이 좀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Oh, wow. So at this point, talking about alcohol, brewing, although I'm alcohol-free right now, I feel a little bit tipsy somehow talking to her. And she told us that she would like to recommend a song called 청춘, or Younger Days by 산울림. And the reason is, thinking back, after she has now become in her in mid-50s, the 20s and 30s, the younger days, the youth days, was really precious, and she misses those days. And this song reminds her of those days. Well, let's take a listen to 은경's pick. This is 청춘 Younger Days by 산울림. We'll be back for more conversation later.

0: We're back. Today on Brunch Club, we're joined by Liquor Master Chan Kyung. And it's time to open up the second keyword, which I will do.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ta-da, fermentation. Why did you choose this keyword for us? I mean, it is key when brewing, but can you tell us mor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아 고르셨을까요?
1: 발효라는 거죠.
0: 네.
1: 제가 술을 하다 보니 술은 발효잖아요.
0: 그렇죠.
1: 발효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연결된 고리들이 다 연결이 다 있어요. 술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발효 3대 발효라면 알코올 발효, 유산 발효,
0: 네.
1: 그다음에 초산 발효.
0: Okay, so everything when it comes to brewing alcohol is about fermentation, right? And there are three types of fermentation in the world. Alcohol fermentation and two other types that uses bioorganisms and those that don't use it. Oh, all right.
1: 네. 그리고 발효는 그 나라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김치를 봐도 서울 김치 틀리고 전라도 김치 틀리고 다 틀리죠.
0: 네.
1: 발효가 그런 거예요.
0: 아.
1: 세계적으로도 뭐 치즈를 잘 만드는 나라, 그다음에 술이 이제 술을 하는 그런 것도 그 지역의 특성이 다 묻어나 있거든요.
0: 그러게요. 사용하는 네. 재료도 그렇고. 네. So when it comes to fermentation, whether you make alcohol, kimchi or cheese, it reflects the culture of the region that food has been made in. When it comes to kimchi, the Jeollado province kimchi and Gyeongsangdo province kimchis are different, and cheese is the same too.
1: 그런데 발효에서도 발효가 있고 부패가 있어요. 발효는 몸에 사람 몸에 일어온 거. 부패는 똑같이 이제 발효가 미생물이 하는데 이건 사람 몸에 해롭잖아요.
0: 아.
1: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뭘까?
0: 오.
1: 그리고 이제 술에서 우리가 식초로 가죠. 술 다음에 식초거든요. 술로 식초를 만든단 말이에요.
0: Oh, interesting. So with fermentation, if you ferment it rightly, then it's fermentation, something that's healthy for us. But if it goes wrong, then it's just rotting, right? And after alcohol, if the fermentation continues longer, then you can make vinegar.
1: 우리나라 매주도 누룩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누룩을 띄우는 것도 발효를 시켜서 곡물을 발효를 시켜서 매주를 만드느냐 아니면 누룩을 만드느냐. 매주를 만들면 장이 되고 매주 이제 누룩을 만들면 술이 되고.
0: And what ingredient you use to ferment would turn into a different kind of food. If you use beans, dried beans, maeju for example, it could turn into Korean traditional seasoning. And if you use yeast or leaven, then it turns into alcohol after you ferment it. Interesting.
1: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 이제 발효라는 게 전체적으로 술에도 들어가 있는 발효. 그래서 전체적인 발효 공부를 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지금은 매주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0: 와, 장을 또 만들어 보실 건가요, 혹시?
1: 그것도 이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술도 이제 좋지만 이제 이 포괄적인 발효라는 걸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0: So because everything seems to be linked and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fermentation, she wants to learn more about fermentation, and now she is studying about these seasonings and maeju, like dried beans, which you can ferment to create different traditional seasonings. All right. Well, after years of dedication, your 약주 or clear alcohol 남다오다 won the grand prize at the 2025 Korea Liquor Awards. Congratulations for that. And here's a playful question for you. Which brought you perhaps greater joy, your Olympic silver medal or winning this award for your alcohol?
2: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서 남다오다로 수상을 하셨잖아요. 대상 심지어 네. 받으셨는데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주류 대상 대상 어느 쪽의 기쁨이 더 크셨을까요?
1: 솔직히 메달이 더 크죠.
0: The medal for sure.
1: 제 청춘이 담겨 있는 그리고 맨 끝에서 정상까지 올라간 그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결실이고요.
0: Yeah, the medal is all about her youth coming up from the bottom all the way to the top.
1: 술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0: 아하.
1: 주류 대상을 받은 건 이제 처음 시험을 통과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뭐 대상을 받을 때서 전국에 제일 좋은 술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2: So she received an award, a grand prize for her alcohol, but it's only the beginning. It's sort of like an exam and a test for her. And you can't say that this is the best alcohol, most delicious alcohol in the country, right?
1: 이제 청문을 통과했다.
2: 이제 시작이다.
1: 이제 시작이다.
2: So like she said, it is only the beginning for her after receiving that grand prize. Well, what does, I guess, 남다오다 mean? I'm sure our crunchers are really curious to know about the meaning as well. And I haven't heard about it either, this particular Korean expression.
0: 남다오다가 어떤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라서.
1: 줄임말입니다. 아. 남과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2: Ah, okay. So it's an abbreviation. The literal English translation would be unlike anyone else and unlike yesterday. Oh,
0: 남과 다르다. 어제와 다르다.
2: 네. Oh, it's a simple sort of meaning.
0: 네, 간단한 의미였군요. 상당히.
1: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앞으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거.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거. 그걸 만들어 가자. 그런 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2: I see. So she created, used this name because she wanted to be different from yesterday, always get better and be better than other people. That is the meaning of her liquor, 남다오다. All right, I think our crunchers would be quite similar. I mean, quite curious to know about the taste of this particular alcohol. Can you describe the main characteristic for us?
0: 우리 크런처들이 남다오다가 어떤 맛일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특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 남다오다 술은 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사람들이 이 도수가 과연 나오느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술이 맛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2: Oh, so people might think it's not too delicious because it has a high volume.
0: 그럼 한마디로 이 특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아주 맑은 이슬.
2: Oh, okay. So very clear dew is what she said.
1: 예, 약주에서 느낀 이제 드시는 분들이 표현을 해주실 때 처음에 이제 마셨을 때 이제 도수가 높으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딱 마셨을 때 부드러운데?
0: 오, 맑네.
1: 예, 맑네. 그런데 이 술이 들어간 다음에 후미에서 올라오거든요. 네. 술이 몸으로 퍼지면서 다시 후미에서 올라오는 맛과 향을 느끼면서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 처음 느껴보는 느낌인데?
2: 와, wow, 오케이. Okay.
1: 그런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2: So after drinking this, people say, oh, wow, this is really smooth and clear, although it has a high level of alcohol. And at the end of it, the aroma comes up, and it's really delicious, rich and deep, is what she said.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last keyword now.
0: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2: The last keyword is... Ta-da! To put down. Okay. What meaning does this one have?
0: 어떤 키워드, 어떤 의미 담고 있는 거죠? 이 키워드는?
1: 이게 이게 자꾸 나이 얼마 먹었는데 이게 생각을 하는데 40대가 넘어가고 주위에 이제 인연들도 정리가 돼가면서 이 또 이게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고집도 생기고 아닌 건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우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도 어렵더라고요.
2: That is 내려놓다. So true. 내려놓다, to put down. So as you age, she realized after passing her 40s, now in her 50s, if you don't empty yourself and put things down, you will only grow to be more stubborn, is what she thought.
1: 비워야 되고 내려놔야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도전을 할 수 있다.
2: 그러게요. 네. So you have to put down yourself, things that you have always clinched on, and you have to empty yourself to accept new things, grow, and to take on new challenges, is what she thought. Well, you once gripped a hockey stick, you know, now your hands are busy brewing liquor every day. When you look at your hands today, both your hands, what do you feel
0: And if you could speak to them, what would you tell them?
2: 젊은 시절에는 하키스틱을 꽉 쥐고 계셨고 지금은 술을 만들며 물 마를 날 없는 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손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1: 고생했다. 고맙다.
0: You did well. Thank you is what she wants to say to her hands.
1: 칭찬도 해주고 싶고 격려도 해주고 싶죠.
0: She wants to compliment it and support it, encourage it as well. All right, well, between running a brewery and taking care of your family, you must be incredibly busy, and 24 hours is not enough for you, really. But when you're simply just yourself, 최은경, what brings you the greatest joy is my next question.
2: 대표님께서 가정을 돌보랴, 술 빚으랴,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이 바쁜 와중에 오롯이 나, 최은경만의 시간을 누릴 때 가장 그 기쁜 즐거움은 뭘까요? 큰 즐거움?
1: 모든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0: After completing her day, going in bed would be the happiest moment for her.
1: 여행을 가거나 뭐 휴양을 하거나 해도 머릿속에는 걱정이 있거든요. 나 집에 남겨둔 그 다음에 숙제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하루 일과를 끝냈은 그 일과는 모든 게 끝났잖아요. 모든 걸 비워내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아. 그리고 새로운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시간.
0: So when she's traveling, she's always thinking about what to do nex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디서 보이?

0: 이 근처에 쇼핑할라 뭐 짐을 여기 here 맡기고 가도 되는데.
1: Excuse me. Can you hold my luggage while I go shopping nearby?
0: 러기지 여기지 아 여기지.
1: Yes,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0: 아 여기지. 예, 그 지도에 나온 맛집이 여기가 맞아요. 여기서 드셨잖아요. 아이고 한국말 좀 배우시는가 봐. 그런데 존댓말을 써야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해야 됩니다.
1: No.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for about an hour?
0: 네, 여기지. 맞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알려줬잖아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하는 거라고.
1: Luggage. My suitcase.
0: 어? Suitcase? 아, 술 넣는 뭐 그런 가방 같은 거 찾는가? 우리는 음식점, 푸드 레스토랑.
1: No, bags, my bags.
0: 아, 가방. 혹시 또 뭐 명품 이런 거 찾는가? 채널, 부자, 뭐 you know? 그런 거는 백화점 가야지.
1: No, my luggage.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please?
0: 아이고 참네. 여기 맞지. 여기지. 존댓말이 영 어려운가 봐.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여기지. 오늘 배워볼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영어로 뭐랄까 왜?
1: Can you hold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0: Can you hold my luggage?
1: Hold는 무엇을 잡다 말고 보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방 혹은 짐 보관할 수 있나요? Can you hold my bags? Can you hold my luggage? 라는 질문에 짐 보관이 가능하다면 Yes, we can hold your bags. 어렵다면 Sorry, we can't hold your bags.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1: Can you hold my luggag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3: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ung Bangs.
4: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3:00

0: 福山社表示，福山大学入选融合安全核心人才培养项目将推进总投资60.5亿韩元， 实施至2031年的融合安全专业人才培养项目。 福山市水产资源研究院研究所表示，已将自主培育的万尾幼年黄河豚投放至沙下区和江西区沿海海域，预计将有助于洛东河口生态系统恢复，并促进渔业从业人员的增收。 看天气，根据福山地方气象定点预报， 福山明天有雨，气温25到31度。
1: 您正在收听的是釜山华语之音 BEFM 90.5 釜山华语之音，敬请期待。
2: 韩语一句话，中文来对碰，轻松学语言，快乐零负担。
3: 韩中对对碰，
2: 一句一句
3: 说得溜，
2: 听得懂，
3: 准备好了吗？
2: 一起对对碰。안녕하세요， 韩中对对碰准时开张了，我是你们的老朋友，也是你们的中文搭子龙哥。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중국어와 한국어를 알려드릴 지영쌤입니다. 大家好，我是金老师。
2: 네, 金쌤도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롱꺼, 지난번 네. 택시편에 이어서 우리 오늘은 여행이나 출장지에서 내비게이션 앱이 먹통이 되거나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구세주가 되어줄 길묻기 필수 표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2: 没错没错，太实用了。出门在外，对，有地图那已经是老套了，对不对？导航，你经常会发现的有一些电子地图，要么定位不准，要么带你兜圈子，于是乎最快最靠谱的方式，对，你知道是什么吗？
3: 问当地人，没错。好，
2: 女士呢，我们就为大家呢专门整理了一期哈，用最简单的方式问路。对，然后其实会关于比如东南西北，像左右等等，其实这些词都是关键词啊。对，所以你听错了，或者是你听不懂，那就真的会影响到你找路。네
3: 맞습니다. 저기요 하고 운댔는데 상대방이 중국어로 속사포처럼 길을 설명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2: 음흠.
3: 그래서 오늘은 낯선 곳에서도 당당하게 길을 묻고 상대방의 대답까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자주 쓰는 세 가지 상황과 핵심 문장들을 준비해봤어요.
2: 没错，问路啊，其实是有技巧、有诀窍的。你只要问得准，听得懂几个核心的方向词汇。 就绝对不会担心呀，找不到路。所以呢，今天呢，金老师就整理了三个最核心的实用场景，保证你听完之后、学会之后啊，化身人间导航。
3: 좋습니다. 낯선 길도 든든하게 밝혀줄 길묻기 중국어 표현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2: 마상开始.
3: 길을 물어볼 때 가장 기본은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나요? 혹은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처럼 목적지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2: 맞아.
3: 네, 이럴 때 가장 쉽고 정확하게 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知道第一步呢，当然，问路的时候呢，其实是至于你想去哪儿什么的，我觉得更重要的是要相对礼貌性的打招呼，因为你要问人呀，对不对？你要问的对方愿意告诉你呀，对不对？所以呢，这个时候礼貌的打招呼该怎么说呢？对，我们经常说，请问，哎，开始，对，就是说呢，말씀 좀
3: 여쭐게요，这种意思哈。请问，好，那接着直接说你想去的地方。好，加上哪里哪里怎么走，什么什么在哪里就可以了。来，咱们来造句。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最近的洗手间在哪里？ 请问으로 시작해서 목적지 뒤에 怎么走呢？ 在哪里?만 붙이면 끝이네요. 请问地铁站怎么走?라고 하면 말씀 좀 여쭐게요. 지하철역이 어떻게 가나요? 라는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군요.
2: 네,没错。好，当然，如果你手里有地址啊，或者是那。

0: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1: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走路过去要多长时间？走路过去要多长时间？走路过去要多长时间？走路过去要多长时间？ 好, 이미 장워了哈.
0: 네, 오늘 길 찾기 시작인 위치 묻기부터 직진, 좌우 회전 같은 방향 알아듣기, 그리고 소요 시간 확인법까지 정말 야무지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지도 앱이 멈춰도 현지인에게 웃으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没错，很好的提醒，因为真的很多中国人就比较热情哈，尤其是当碰到外国朋友问路的时候，而且还能够使用一些中文的时候，他们就更加的会热情的帮助你，甚至是非常热心的拿出手机帮你查，或者说呢，他要带你去目的地等等，所以其实大家可以不用那么。 不好意思，或者是不用害羞，对。然后最后呢，要送大家一个小小的贴士，就是在问完路得到帮助了之后呢，怎样一定要表达什么呢？感谢，谢谢。对，哎，谢谢你就可以了，麻烦你了，都可以。这样的话呀，会让帮你的人呢心里也会暖洋洋的。
0: 네, 마판니러라는 감사의 표현까지 덧붙이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오늘 배운 생생한 길묻기 표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중국 여행길을 한층 더 쉽고 즐겁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1: 没错，祝愿大家在中国的每一步都顺顺利利的，不迷路。
0: 여러분들의 거침없는 소통을 응원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下期再见。
0: 拜拜。
1: 好的，没错，我们的。 学习之后呢，继续进入歌曲的时间。接下来这首歌曲是《恋人未满》，来自 SHE。

0: white jeans are loved by people of all ages these days. 특히 여러분 아시죠? 우리 거의 매일같이 출연하는 그 요정들.
1: That's right.
0: 맨날 청 입고 다녀요.
1: I know.
0: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맨날 청 입고 다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요정 좀 패션을 좀 알고 있었네. 뭐냐면 we're talking about how denim is in right now for the summer season.
1: 아니요. 한 바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0: 한 바퀴 기다리고 계속
1: 있었어요. 계속 옛날부터 똑같은 거 입었던 거예요.
0: 진짜 매일같이 입는데요. 청을. 아니요. 저도 사실 저도 청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문자 요정하고 날씨 요정 맨날 청 입고 오길래 제가 지금 못 입고 있어요. 이제 입으면 제가 너무 따라하는 거잖아요.
1: 아니야.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 입어도 돼요.
0: 아니야.
1: You can wear it now.
0: 나 입은 그 날씨 요정하고 문자 요정 일단 나 이제 청 좀 뭐라 그러지? Sick and tired of it. 할 때까지 나 그때 입으려고 나는. 그때 유행 다 나간 거 아니야?
1: 아니면 맨날 입으니까 네. 그 내가 안 입어도 되는 느낌? 계속 다른 사람이 입고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렇잖아요. You know when like things are very trendy and you try to be trendy but then you see somebody else do the same trend?
1: Yeah.
0: It's like, 아, 다른 거 해야겠다.
1: It's played out.
0: 맞아. 그거 요즘 그거잖아요. 그거 야호. 야호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이제 유행돼서 이제 연인들 잘 안 한대요, 그거.
1: 네. 난 뭔지도 몰라.
0: 몰랐어요.
1: 여자고. 네. 예. 얘기해줘서 고마워. 네. 이제 야호 안 해도 되잖아.
0: 뭐였더라? 그 거제 뭐였더라요? 그게? 거제 야호? 거제 뭐? 거제 야호. 야호. 이거입니다. 네. 요즘 이제 인기 없대요. 받아주지 말래요, 지금 부장님.
1: 제가 봤을 때도 한참 지난 것 같아요.
0: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하면 유행 진짜 지났습니다. Right, if I do it, it's long gone. Alright, real quick. 청바지를 잘 소화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를 와 너한테 뭐 딱 맞다. 너한테 너무 어울리는데. Wow, 뭐 it suits you, it fits you,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Wow, you really rock those jeans.
1: Yeah.
0: 뭐를 rock하다 있잖아요. R-O-C-K 돌도 되고 rock and roll 할 때 그 rock도 되는데 근데 if somebody is rocking something that means 뭐를 입고 조금 스타일리시한데 조금 뭐라 그랬지 좀 까만데 right?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걸 그래서 when somebody rocks something right? a piece of clothing that means they wear it well
1: yeah.
0: right? or pull off
1: yeah.
0: pull off 이 표현이 잘 소화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wow, you can pull off those jeans.
1: Or he's sporting them jeans today.
0: 아 이게 sporting도 좀 옛날 하는 건데 yeah. 나 오랜만에 들었다. Like what are you sporting today? You know, I got some J's on my feet, right?
1: That's right.
0: 그래서 I'm sporting some, you know, some selvedge jeans today. 그래서 sporting도 뭐를 입고 다닌다. 그렇죠. 조금 이렇게 멋지게. 좀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 Yeah.
0: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All Star English 1부의 재미있는 코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Yeah, today we have Hani's vibe check. It's
0: vibe
1: basically
0: check.
1: A section where pick out some of the songs that I used to listen to sing and talk about musical journey that went with that and the stories behind the songs and we go through the lyrics.
0: Yeah.
1: And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these lyrics is not just reading them, going through them and actually knowing what it actually means in Korean.
0: Yeah.
1: So it's a way to learn English
0: 맞아요.
1: and just get a little closer to the song.
0: 맞습니다. 하니의 vibe check.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Globe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how on K-culture and global vibes. 한국 10년차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글로벌 리얼 토크도 이어집니다. All right, time for 하니의 vibe check.

0: right, is another word for crazy.
1: That's right.
0: So I'm slowly going crazy. I'm slowly going insane. 이라고 하죠.
1: That's right. I hear your voice on the line, but it doesn't stop the pain. 전화 너머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리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네요.
0: 맞습니다. On the line은요, 통화하고 있다 뜻이거든요.
1: Yeah.
0: Right on the phone. 그래서
1: 연결.
0: 맞아요. 연결된 상태다. 뭐 뭐지? 엄마 나 밥 줘. 아, quiet, quiet. I'm on the line. 이렇게 말합니다. 아, 통화 중이니까 조용해. 이렇게 하죠. On the line.
1: Mm-hmm. If I see you next never, then how can we say forever?
0: Oh.
1: 만약 당신을 다시 만날 날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원을 약속할 수 있을까요?
0: 언제 볼지 모르는데, right? Mm-hmm. Next to never. That basically means like
1: 믿음이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너무 못 봤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영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0: 맞습니다.
1: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0: 아.
1: 당신이 어디에든 무엇이든 저는 바로 이 자리에 당신을 기다릴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wherever, whatever, 뭐 어디든 뭐 무엇이든 그 ever 이렇게 붙여지면 뭐뭐든 뭐뭐든 되잖아요.
1: Yeah.
0: 근데 죄송한데 wherever, whatever 든 순간 전 리처드 마크 생각 안 나고 샤키라만 생각납니다.
1: 아니면
0: wherever.
1: 아니면 맥스웰.
0: 아 맞아. Whenever, whenever, whenever. 죄송합니다.
1: Right.
0: 네 맞아요. Keep going.
1: So whatever it takes or how my heart breaks,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마음에 아무리 아프더라도 저는 언제나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0: 맞습니다. Whatever it takes. 이것도 이 very common expression,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특히 어떻게 되든 내가 무엇을 하든 whatever it takes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in a very like very desperate situation, right? 진짜
1: 내일까지 마감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안 돼.
1: 어떻게? 무조건 끝나야 돼.
0: 무조건 해야 돼.
1: Whatever it takes.
0: Whatever it takes, right? 어떻게 하든 무조건 마감을 해야 된다.
1: Yeah.
0: Whatever it takes 라고 하죠.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도대체 누가 이렇게 누구인데 이렇게 기다려주죠? 리처드 형이 기다려야 되죠.
1: The one he loves.
0: 그렇죠. 네. 여러분 그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진짜 you know, I'm sure not a lot of people can do something like this. But Richard Marx, through the song, he does.
1: You know, 노래를 듣다 보면
0: 네.
1: 되게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맨날
1: It's like you liar.
0: 여러분, 우리 시니컬 김조한이 다시 네, 등장했습니다.
1: 거짓말하지 마.
0: 맞아요.
1: 근데 이 노래도 사실 진짜 이게 없으면 노래 못 부르거든요.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어. I'll wait. 이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That's why even when I sing it, I can do that. But 정말 머릿속에 절대로 못 해.
0: 그렇죠.
1: 그런 거 있으면 노래 못 해요.
0: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솔리드 노래 가사에도 거짓말 많이 있을 겁니다, 형. 아니 근데 어쩔 때도 와 근데
1: 언제 왜 그래? 거짓말 했다면 얘기를 해줘.
0: 아니요 근데
1: 있을 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0: 일단 우리
1: 분명히 형은 거짓말했을 것 같아.
0: 네, 우리 파킹 스태프분들
1: 뭐 있다면 얘기를 하시고.
0: 작가님들 일단 우리 가사 좀 이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솔리드 형님들의 노래 가사
1: 잠든 중에... 널 포켓 속에 못 집어넣어. 안 들어가 어떻게.
0: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솔리드 형님들의 노래 살짝 조금 뭐라 그러지? There's something very honest about your songs. 예를 들어 천생연분 있잖아요.
1: 나 오늘까지만 볼 거야. 이 밤의 끝을 잡고.
0: 네. 이제 빠이빠이니까.
1: 빠이빠이니까.
0: 그렇죠. 천생연분도 맞아 이렇게 you know going behind the back of like you know your boyfriend and girlfriend.
1: 내가 언제 이랬어?
0: 그렇죠. 근데 그냥 서로 그냥 용서하고 그냥 하하 웃고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뭐 지나가 이제 넘어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것도 좀
1: 미안해 나 못 넘어가. Not me.
0: 맞아요. See? 보통 사람은 못 넘어가잖아요.
1: That's right.
0: 네.
1: 난 노래만 불렀지. 내가 가사 쓴 게 아니거든.
0: 아, 여기서 책임 안 진다. 책임 안 지네요.
1: 나는 노래는 그런 게 별로 없고 랩의 네.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어.
0: 아, 그래요. 네. 아,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빠지네. 자, 여러분 Richard Marx Right Here Waiting. 우리 한영이 가사의 의미를 전달해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아이고, 우리 식당 음식이 매우 쓸긴데 잘 드시네, 예. 맛있게 먹었어요.
5: Oh, yes. Of course it was good. Oh, the dish was really delicious. Really good.
3: Good. 아따, 입에 딱 맞았는가 봐. 그런데 이래 큰 가방 들고 어디를 갈라 합니까? 이 근처에 쇼핑할라 뭐 짐을 여기, here, 맡기고 가도 되는데.
5: Excuse me. Can you hold my luggage while I go shopping nearby?
3: 러기지, 여기지, 아, 여기지.
5: Yes,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3: 아, 여기지. 예, 그 지도에 나온 맛집이 여기가 맞아요. 여기서 드셨잖아요. 아이고, 한국말 좀 배우시는가 봐. 그런데 존댓말을 써야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해야 됩니다.
5: No.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for about an hour?
3: 네, 네. 여기지. 맞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알려줬잖아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하는 거라고.
5: Luggage. My suitcase.
3: 수트케이스? 아, 술 넣는 뭐 그런 가방 같은 거 찾는가? 우리는 음식점, 푸드 레스토랑.
5: No, bags, my bags.
3: 아, 가방. 혹시

0: 뭐 명품 이런 거 찾는가? 채널, 부자, 뭐 you know? 그런 거는 백화점 가야지.
1: No, my luggage.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please?
0: 아이고 참네. 여기 맞지. 여기지. 존댓 말이 영 어려운가 봐.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여기지. 오늘 배워볼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영어로 뭐랄까요?
1: Can you hold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0: Can you hold my luggage?
1: Hold는 무엇을 잡다 말고 보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방 혹은 짐 보관할 수 있나요? Can you hold my bags? Can you hold my luggage? 라는 질문에 짐 보관이 가능하다면 Yes, we can hold your bags. 어렵다면 Sorry, we can't hold your bags.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0: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1: Can you hold my luggag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2: Let's tune in.
4: 맞다, All 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4: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That's right, time for All-Star Theater presents. We have Haeyeo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OG로 돌아갔네요.
2: Yeah, I was trying to think of a more like horror film angle.
1: 네.
2: 좀 무서운 목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it didn't quite work.
1: 근데 오히려 I think it sets it up.
2: Yeah, just keep it dry.
1: Yeah, I think. Because you don't want to be like too like All-Star Theater. 이런 게 향이 너무 되면 너무 시작부터 좀
2: 그죠,
1: 있잖아요.
2: 그죠. 그런 걸 너무 on the nose 하다 그러죠.
1: Yeah.
2: 너무 또.
1: I like it when it's like a slow burn. 네, 여러분 혹시 단어 slow burn 아세요?
2: Yeah.
1: It's like basically you start off normal
2: yeah.
1: and it just things just get worse and worse,
2: worse
1: and worse.
2: Yeah.
1: 천천히 계속 상황이 너무 악해지고 and then good and then you finish.
2: By the end of the movie you're like you need to lie down.
1: 맞아요.
2: 그런 영화 보고 나면 뭔가 영화 마치고 나면 좀 한숨 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런 영화
2: yeah.
1: 좀 희한하지만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2: Me too.
1: I don't know what it is. It's like those thank goodness that's not me. Maybe it's like something like that.
2: Oh. Yeah.
1: 나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2: There's that too.
1: I think it's that mentality.
2: 약간의 대리만족이에요. 아, 저렇게 저런 막 intense한 경험을 하지만
1: 네.
2: I don't have to live the consequences.
1: Yeah.
2: Yeah.
1: Right? 자, 그래서 살짝 우리 오늘의 All-Star Theater Presents 뭐, you know, this chit-chat that we just had. A bit of a spoiler? Not spoiler though, because we're leading into
2: the
1: movie that you brought
2: for us today.
1: We're teasing
2: it a little bit.
1: Yeah.
2: Yeah. 네. 자, 여름 하면 또 horror movies, right? I think it's both of our favorite genre.
1: 진짜 my favorite.
2: 우리 피디님들도 공포 영화 다 좋아하시나요? A little bit.
1: 조금 and then
2: 좋아하시죠.
1: and 한 우리 한 피디님은 그냥 아예 안 된다.
2: 아하, I see.
1: 어떻게 피디님 그럼 현정 피디님 밖에 계셔 아니야.
2: 아.
1: 오늘도 꼭 필요합니다.
2: 진짜 그쵸? 오늘도 또 우리 PD님이 정말 또 열연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은 대사량도 늘었어요.
1: 그렇죠.
2: Yeah.
1: 저번 주 데뷔 아니었죠? It wasn't a debut for her
2: no,
1: last week.
2: No, that was like
1: week.
2: the second.

0: second or third.
1: 그렇죠.
0: 네. 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민술 씨 자리에 이제 우리 PD님이 앉을 수도 있어요.
1: 아, 네. 효정 PD 죄송하지만 yeah. 오늘 그만 안 될 것 같아요.
0: Yeah. Yeah.
1: 난 너무 위험해.
0: 네, 오늘 바로 한국의 오컬트 공포 영화 파묘의 장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아, 이 영화 너무 좋았어.
0: Yeah. It's just a really well-made film.
1: Yeah.
0: Yeah.
1: This what do you call it? It filled that, you uh-huh. know, this hole in my heart.
0: Ooh.
1: After.
0: Do you have a hole in your heart?
1: This hole in my heart that yeah. I've been yearning for to get filled after 곡성. 곡성 영화 다음에요. I was just craving yeah. for more Korean horror, but nothing really filled it.
0: Yeah.
1: Like along the way.
0: Nothing really hit the spot.
1: And then came 파묘.
0: So you really love occult horror 네. films. Occult라고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occult, what does it mean? 약간 좀 초자연적이고 좀 주술, 마법 이런 게 나오는 거죠.
1: 맞아요. Yeah. So it's like always, you know, this angel versus demons kind of, you know, feel.
0: Possession.
1: 맞아요.
0: Spiritual practices.
1: 맞습니다.
0: 네, 영화 파묘 also has a stellar cast. 배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Just like watching them act together.
1: 진짜.
0: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같이 이렇게 연기하고 노는 거 보면 it's
1: 맞아요.
0: It's chef's kiss.
1: 이 고수들이 모이니까, 네. right? It's something about these movies when it has an all-star cast like this. Even with not just two, not three,
0: yeah.
1: four of them and on the screen at the same time. 많진 않지만 but every time they were together,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0: It's a little bit like the Avengers.
1: Yeah, a little bit, yeah. right? Like you know, it's fun when it's like just Iron Man. Oh. But then when Iron Man, Thor, and like Captain America
0: all
1: come
0: together,
1: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0: Yeah.
1: 네.
0: So 이 영화에는 좀 생소한 직업들이 나와요.
1: 네.
0: 네. Are we looking at the thumbnail?
1: 오늘 네 썸네일도 일단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This one's a masterpiece.
1: 네, 이것도 진짜 it's up there.
0: 방금 그 문자유정님도 계셨나요?
1: 이 문자유정도 있어요 지금 여기?
0: 아니에요.
1: 포스터에?
0: 아,
1: 아니에요.
0: Never mind.
1: 그분 절대로 안 씁니다.
0: Oh, I was looking at you. 민수 얼굴 보고 문자유정님인 줄 알았어요.
1: 저기 뒤에 있는 저 유해진 배우의 얼굴,
0: yeah.
1: 제 얼굴 박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포스터에, 썸네일에 혜연 씨는 우리 최민식 그 네. 배우의.
0: 아, 너무 자연스러워요.
1: 진짜 밑으로 보고 있는 그런 yeah.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제 얼굴을 김고은 네, 배우 네, 얼굴에 박았네요.
0: Yeah.
1: 네, 너무 죄송합니다.
0: No,
1: 근데 저 뒤에 있는 그 배우 이름 뭐였죠? 이도현 배우네요. 건드리면 안 됐어요. 이도현 배우는? 네, 물어볼게요.
0: 봐줍시다.
1: 누가 만들었어요? 이도현 배우 건드리면 안 돼요? 네, 안 됐네요.
0: I think it's her favorite, one of her favorite actors. Yeah.
1: 네, but back to the very interesting jobs that are featured in this movie.
0: Yes, 이 영화에 또 그 땅의 기운을 읽는 풍수사가 나오잖아요.
1: 네.
0: 여기 영어로는 geomancer.
1: 맞아요.
0: Yeah.
1: It was so interesting. I've never heard.
0: I've heard it used
1: like
0: in like video games with characters that do this.
1: 진짜? Like, yeah. I know like necromancers, but geomancers. Oh. This is the first time ever, like I ever came across it.
0: 네, 최민식 배우가 연기하는 역할이 이제 geomancer고요.
1: 네.
0: And 유해진 plays a mortician, 장의사죠. Also known as a funeral director. In some cases, they used to call it an undertaker too.
1: Oh.
0: Yeah, not the wrestler.
1: I'm writing the undertaker.
0: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무당들 두 명이 나오죠. So we see a gifted young shaman and her protege. 이도현 배우는 그 김고은 배우가 연기하는 무당의 어떤 좀 후배, 제자, 프로듀제 역할이더라고요.
1: 네,
0: yeah.
1: 맞습니다.
0: So, I don't know, I'm curious, have any of our listeners watched 파묘?
1: Oh, this was a hit. 진짜
0: this
1: 본 사람들 진짜 많아요.
0: This was from 2 years ago. Yeah. 수염이 꽤나 충격적이네요 라고 대현님이 그 포스트 이미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I think this is not the first or second spot because it's probably like 그 뭐지 명량이랑 아마 그 국제시장 first or second, but it's like top 5 I think.
0: Yeah, really? In the 네. box office?
1: In box office yeah. up to this point.
0: It made it up to 100만 다음이 뭐죠? 10 million?
1: 네.
0: 1000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1: 맞아요.
0: 이 제목이 영화 제목, 영어 제목이 또 Exhuma더라고요.
1: Exhuma. 네.
0: Exhuma.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그 이렇게 파내다 하는 동사는 exhume 이렇게 말하잖아요.
1: 영어로요, 네.
0: 근데 이건 이제 라틴어 origin 가지고
1: 네.
0: Exhuma. No, is, do, how do you read it? Exuma?

0: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he Latin pronunciation
1: is. Exhuma
0: of it.
1: Or 네. exhuma. 네. So it means to dig up a grave. 네, 그야말로 파묘라는 뜻입니다.
0: 네.
1: Yeah. So we are going to get into some scenes from 네. Exhuma. 여러분 또 여기서 나온 그 유행어가 있죠. 험한 것이 나왔다.
0: 아 맞습니다.
1: 오늘 얼마나 험한 것이 험한 연기가 나올지
0: 험할 겁니다.
1: 오늘 좀 험하게 한번 여러분도 험한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0: 자, scenes from 파묘 큐.
1: 파묘를 마치고 돌아온 상덕과 영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며 오늘의 맷자리를 되짚어본다. 난 직원이다. I am a geomancer.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 땅을 찾고 땅을 파는 풍수사 김상덕이다. I read the land and dig the earth for the living and the dead. 야, 그 참, 야야, 다 익으면 먹어. Hey man, wait till it's cooked. 이 친구는 장의사 고영근이다. He is a mortician.
2: 아니, 언제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한번 찌익 하면 되는 거지. Just give it a quick sear and you're good. 아니 근데 솔직히 오늘 거기 말이에요. 거기 명단은 맞아요? Was it really an auspicious sight?
1: 어허, 이 사람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 was a regular client. 그래도 단골인데.
2: 아니, 아까 그 무덤 보니까 뒤를 받쳐주는 산채도 약간 애매하고. From what I saw, the mountain behind the grave didn't look quite right.
1: 그 참, 반풍수 다 됐네. Look at you. You're practically a geomancer. 아니,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혼자 해, 이제. 어? If you know so much, go ahead. Work on your own. You don't need me.
2: Listen, I've been thinking. 아, 매년 한국에서 평균 25만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30% 매장을 하고 30% of them are buried. 그러면은 그럼 조선시대부터 이 좁아 터진 땅에 좋다는 곳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묻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2: In a country this cramped, people must have buried someone in every decent patch of land that they could find. 근데 아직도 그 명단이 척척 나온다는 게.
1: Hey, you know what? That place was a solid 65. 거긴 딱 한 65점짜리야, 거기.
2: 아, 그래. 100점은 아니지.
1: 아, 이제 씨가 말랐어. They're all gone now. 이거 봐. 자네 같은 염장이들은 어? 죄다 상조 회사에 팔려가고 embalmers like you have all been swallowed up by the big funeral service companies. 또 우리같이 땅 파먹고 사는 이 쥐간 놈들은 죄다 공사판 기웃거리고 어? You know, we're just hanging around construction sites looking for scraps of work.
2: 아이고.
1: 이제 끝물이야, huh? We're the last of the dying breed. The last ones standing. 자, 한 잔해.
2: 아, 그럽시다, 형님. 건배. 자.
0: 화림 and 봉길, the shamans who brought them this major exhumation job, takes Sangdeok and Younggeun to see the burial site for the first time. Sangdeok starts by tasting the soil.
2: 와, 영이 쫙 펼쳐져 있네.
0: Look at that dragon ridge stretching all the way out. Beautiful.
1: 무덤 위로 올라선 상덕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주변 산세를 천천히 훑어본다.
3: Do you know who chose this burial site?
1: 여기 혹시 이 묘자리 누가 알아봐줬는지 알아?
4: Apparently, a famous monk chose it.
5: 당시에 유명한 스님께서 조부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우셨다고 명당 자리를 찾아주셨대요.
1: 어, 그런 것 치고는 묘가 좀 소박하네. It's pretty modest. 좀 어때요?
2: 뭐 바로 날 잡을까요, 형님?
6: 왜? 뭐가 이상한데요?
1: 나 이번 일은 못할 것 같다. I'm afraid I can't take this job.
2: 아이, 형님, 또 왜 그러셔?
6: 집 엇들어요. 많이 안 좋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2: 아니, 뭐 산세도 괜찮고, 어? Everything seems fine. So what's the problem? 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참나.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is job is worth?
1: 여기

0: 전부 다 할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 40년 땅 파먹고 살았지만 여기는 듣도 붙도 못한 악지라고. I've never seen or even heard of a site this cursed. 저런데 잘못 손댔다가는 싸그리 다 주추상 나이 사람들아. 하림이 너 아까 봤지? 여우들. Foxes and graves, they're a deadly combination. They should never be anywhere near each other.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됐어, 됐어. 호텔 방에 홀로 남은 박지용. 상덕이 다급히 달려가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 관을 빠져나온 원호는 마지막 혈육인 손자 박지용의 문 앞까지 와 있다. 그때 고요를 깨고 전화 진동이 울리는데.
1: 네, 여보세요.
0: 김상덕입니다. 사장님, is everything all right?
1: Yes. What's going on?
0: Oh, thank God. 그게 좀 일이 생겨서 제가 지금 좀 급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I'm coming as fast as I can.
1: 무슨 일이시죠?
0: 박종 씨, 전에 계시던 호텔에 계신 거 맞죠? I'm almost there. 금방 올라갈게요.
1: 잠시만요. One moment. 누구십니까? Who is it?
0: 예, 접니다. 김상덕입니다.
1: 네?
0: What is it? 사장님, what's happening there?
1: 김 선생님, 지금 밖에 계신가요? Are you outside my door right now?
0: 저기요, 사장님! 아니에요! 아니야, that's not me! 지금 저게, 지금 할아버지의 관이 열려서 그래요!
1: My grandfather's coffin?
0: This is urgent! Please open the door! 아이, 죄송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문 열지 마시고! Whatever you do, do not open that door. 가만히 계세요. 저 거의 다 왔습니다. 박지용 씨! 지금부터 내 말만 듣고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Do exactly as I say.
1: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How do I know I can trust you?
0: Move away from the door. Get over to the window. 대답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마세요. 창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모셔야 됩니다. Open the window. You need to let your grandfather in.
1: 창문 손잡이를 잡고 머뭇거리는 지용.
0: I said open the door!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심해야지!

0: 아이고, 와.
1: 와, this is challenging.
0: 와, 혜연 씨. 와, 진짜. 와, 이게 여러분 masterclass on 이거 뭐라고 하지? Double role feature in one scene.
1: 아, 근데 이 소리 차이가 좀 나, 효과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조금 났어요. 아. 네, 왜 똑똑똑거리면서 에이, 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이거 문 열지 마세요. 문 열지 마세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와, 진짜 너무 이 효과가 확실했어. 진짜 그 영화 장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I mean, for radio listeners, it might have been a little confusing. 좀 네.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영화 판매에서 이거 정말 this was like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어요.
0: 진짜 나 이 장면이 this was peak for me, the film. 네. 아, 진짜. Hopefully we did a little bit of justice for it.
1: I hope so, because it's both of our favorite movies.
0: 맞습니다.
1: 아, 그리고 오늘 그 민수 씨가 그 유해진 배우의 그 특징을 너무 잘 잡아줬어요.
0: 네. 근데 희한하게 because you know I do know my voice is kind of more on like the higher tone, higher pitch. 딱 유해진 배우랑 좀 비슷한 이 frequency를 살짝 더.
1: 그렇죠.
0: 바람을 넣고
1: 맞아요,
0: 바람 80% 있는 좀 하이톤 좀 20% 네. 넣으니까 현하게 그냥 되더라고요.
1: 맞아요. 약간 좀 네. 장난꾸러기 들어가면 바로
0: 네. 이게 살짝 끝에 이렇게 넣으면서
1: 그렇죠? 이 대한민국 사극의 한 60% 70% 나오는 소리죠. 좋습니다.
0: 네. Well, listeners, hopefully you enjoyed our rendition of scenes from 파묘. But we do have to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right?
1: 맞아요. 예. 네. 그 상극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대사에서 그 무덤 근처에 여우가 있으면 여우와 무덤은 상극이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0: 네.
1: When something is like oil and water 이 표현 한번 써볼게요.
0: 아.
1: Okay, oil and water 같이 합치면 어떻게 되죠?
0: I'm trying to think of a trauma

0: right, from my chemistry classes back then.
1: The oil floats.
2: Yeah.
1: Right? Oil's on top and the water's on bottom.
2: Right. 네. They just don't mix,
1: 맞아요.
2: Right? 그래서 너무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는 관계나 어떤 상황은 we can say they're like oil and water.
1: Yeah. 맞습니다.
2: So, 만약에 우리 둘이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면요. You can say, oh, these two are like oil and water.
1: 진짜.
2: 저 둘이 완전히 상극이야.
1: 네. Yeah.
2: 또 이렇게 또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They're incompatible.
1: 아.
2: 그냥 좀 잘 안 맞고 같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1: 네.
2: So 이렇게 뭐 when in a dating situation, if you go on a date with someone, if you don't feel the chemistry, you can say, "Ah, we're just not compatible." 그냥 서로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뭐 깊은 관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 맞습니다.
2: 말할 수 있죠.
1: 네. Oil and water. 근데 저는 우리 부스타분들이랑 뭐 water and 라면 스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둘 없이는 못하잖아요.
2: Yeah. 근데 불이 있어야 되네요.
1: 그치, 불도 있어야
2: 불이
1: 되죠.
2: 불이 이제 올스타인 거죠.
1: 아, 아니, 맞습니다.
2: 북인가요? 불은?
1: 면은 누구죠?
2: 면은 제가 한 발 면 한 발 할게요.
1: 좋아요, 좋아요.
2: 우리 네. 다 면을 합쳐서 좋습니다.
1: 좋아요. What's
2: right.
1: next?
2: Another expression is we're last of a dying breed.
1: Oh.
2: 이게 사실 직역하면 죽어가는 종족 혹은 품종의 마지막이다.
1: 네.
2: 근데 이거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부류의 사람을 얘기할 때.
1: This was between in the conversation, the first scene,
2: yeah.
1: right? Between 최민식 and Yu-jin's characters.
2: So the mortician and a geomancer.
1: Yeah.
2: They're a last of a dying breed.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점점 이제 찾아보기 힘든 유형의 사람이나 직업. 약간 좀 이런 장인 정신 얘기하거나 전통적인 가치관 가진 사람들이 사라질 때.
1: 네.
2: We can say this.
1: 맞습니다.
2: So there's a little bit of like, oh, I miss those days.
1: Yeah.
2: 이런 느낌이 있죠. So 이걸 좀 더 짧게 말하면요. Traditional geomancers are a dying bre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1: 네.
2: Or he's the last of his kind.
1: Oh, that's right.
2: Yeah.
1: I would hear this often as well.
2: Dying breed.
1: You think they really, I know, and I'm sure, you know, 최민식 배우, he picked up from like, you know, the methods of real geomancers. But the scene where he's, you know, they're on the top of the mountain or overlooking that cliff of the burial site, and he puts the dirt in his mouth, right? Do you think they really do that?
2: So I heard that they used a type of like chocolate crumble.
1: Yeah.
2: Yeah.
1: Oh,
2: when
1: scene.
2: They were eating it in the scene.
1: In the scene, okay.
2: Yeah, yeah.
1: But like, do you think real geomancers?
2: I think so.
1: 네.
2: I think so.
1: 진짜 하니까.
2: 오,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죠? 흙 먹방을 갑자기 하시고.
1: 맞아요. I mean, because you know, like, I've seen like you know my kid like you know grab some sand and try to put it in her mouth, right?
2: Yeah.
1: But then this is like him on purpose picking up the dirt, putting it in his mouth. He's like washing it. You know, like you know, putting
2: really
1: it in his like left cheek
2: and there.
1: Yeah, trying to really get the taste of it.
2: Yeah.
1: 너무 신기했어요.
2: 네. That's cool.
1: 맞아요.
2: Yeah.
1: 아, 진짜 scenes from 파묘, you know, that we acted out as well, learning some expressions from it. 근데 성대모사 일단 오늘은 저도 살짝 조금 뭐 이렇게 성공적이라 생각했거든요.
2: It was fine. It was 네네네. good. Yeah. 네. 우리 부장님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세요.
1: 근데 일단 뭐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 오.
1: 네, 햄치님이 JYP 성대모사를 부탁하는데 JYP가 박진영 갑자기? 가수를 말하는 건데 박진영 가수가 특별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I feel like he's very like a normal person. When he talks, right?
2: It depends. Because
1: 네.
2: when he gets really passionate,
1: 네.
2: 아니면 그냥 바로 뭐 노래를 하나 부르시죠. 너의 뒤에서.
1: 아, 어떻게 나 박진영 노래를 잘 부른다. 네. 그녀는 너무 예뻤어.
2: 자. 너무 착하다. 시킨 거 다 하네.
1: Yea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2: All right, bye everyone.
1: In the meantime, Lord Royals.

0: 별하러 문자 요정의 시간이 왔는데요.
1: 방금 노래가 나가면서 네. 우리 PD님이 아주 감사하게 문자 요정의 원샷 주셨거든요.
0: 네.
1: 네, our producer had given our 문자 요정님 a solo shot of 네. himself on screen, just him.
0: 네.
1: 여러분 혹시 저를 보는 방금 제가 문자를 좀 보고 있었던 이 눈빛 아하. 제가 방금 느꼈거든요.
0: 네네.
1: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그거 볼 때 그 똑같은 눈빛입니까? 좀 짜증 났거든요. 저 사실 살짝 킹 받았거든요.
0: 와우.
1: 순간 I thought to myself,
0: 아하.
1: 설마. Is this how our boost does look at me?
0: 근데 그게 궁금해요. 그 한국어에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1: What does that mean?
0: 설마가 사람 잡는다 지금 네. 검색하고 있는데.
1: 네. 혹시 curiosity killed the cat?
0: 맞아요.
1: 네.
0: 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미안합니다.
1: 또 뭔데요?
0: 다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다른 표현이었어요.
1: AI 물어볼 수 있죠?
0: 맞아요. 네. 네. 그래서
1: 네.
0: 그렇지 않을까요?
1: 네.
0: 근데 그것도 뭐 다 사랑이니까.
1: 근데 우리 PD님도 뭐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네. 역시 치료 중에 치료는 거울 치료.
0: 근데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
1: 네,
0: 연기를 하시면서요, 우리 유리어 킴님께서 민수님 유해진 빙이 되셨다 목소리 대박, 영주연님께서도 민 선배 유해진님 목소리 좀 나는데요, 이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우리 다은님께서는요, 와 몰입해서 봤어요. 햄찌님께서는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둥피님께서는요, 원래 칭찬 잘 안 하시는데. 너무 명품 연기라고.
1: 혜연 씨한테.
0: 그렇군요.
1: 아니야, 혜연 씨한테.
0: 원래 PD님이 목소리 잘 안 내시거든요.
1: 말 비켜져 있을 때라고 했을 겁니다.
0: 네.
1: 네.
0: 나오네요.
1: 네.
0: 혜연님이랑 눈 마주쳐서 완전 무섭다고. 네, 그 혜연.
1: 아니야. 근데 마음 속으로는 저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네. 네.
1: 근데 여러분 이 성대모사 하는 것도 리퀘스트 진짜 받습니다. 아까 햄찌님이 그 JYP 성대모사를 좀 랜덤하게 부탁했거든요. 아까 우리 노래 나가기 전에 살짝 했는데 햄찌님 어땠습니까? 그녀는 너무 예뻤어 하늘에서. 아니에요?
0: 이거 댓글이 갑자기 없어.

0: 했어요.
1: 네. 네. 나, 사람들이 나가고 있네요. 끝. 아, 그만할게요. 그만했습니다.
0: 아, 그리고 우리 그 둥피 님께서요. 이제 그 민수님 칭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1: 왜 의심해야 돼요? 민수님 칭찬이면
0: 우리 동피님이 역시 거짓 방송은 못 참지요. 네. 와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 아, 그래요?
0: 네, 그 혜연님 칭찬이라고 네. 이렇게 못을 박으셨네요. 네. 햄찌님 화나셨네요. 네. 어,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1: 아니 잠시만요.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0: 어, 그
1: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0: 네. 네. 그때 기억이 나네요. 누군가가 민수님한테 네. 착하게 말한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1: 저 화난 거 아닙니다.
0: 네, 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순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하신 분이 이거 언급 안 해주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1: 네.
0: 메리님께서 오늘 1등 하셨고요.
1: 네, 이거 축하드립니다.
0: 진님께서 2등 하셨고요.
1: 네.
0: 크, 우리 둥피님 3등 축하드립니다.
1: 네.
0: 그 마지막으로 둥피님 디준 없으니까 댓글 많이 읽고 좋네요. 아니죠. 네.
1: 아니요. 근데 요정님 저도 오늘
0: 네.
1: 요정님 들어오기 전에 문자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0: 네네네.
1: 오늘 처음 오는 분들 많습니다.
0: 오늘 많아요.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1: 제가 말하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0: 아니에요. 타이밍이 딱 그렇습니다.
1: 아,
0: 네. 우리 제믹스님
1: 네.
0: 오늘 처음 오셨어요.
1: 네.
0: 근데 처음 오셨는데 드가자 굉장히 오늘 또
1: What does 드가자 mean?
0: 드가 이제 시작하자.
1: 아
0: 출발하자.
1: 드가자.
0: 네네. 하나의 좀 밈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죠.
1: 네.
0: 네.
1: 일단
0: 네.
1: 해야 할 건 해야죠. 제믹스님 반갑고요. 오늘부터 저랑
0: 네.
1: 일을 됐습니다.
0: 근데 그 이후로 댓글 안 다셨어요. 죄송합니다.
1: 아직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1: 얼마나 설렐까
0: 네.
1: 마음이.
0: 마지막으로 둥피님 나가자 아님? 네 이거 보시고 나가자 아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1: 또
0: 네,
1: 있습니다.
0: 네 1억 네? 또 있어요?
1: 또 있어요.
0: 우리 그 영주님?
1: 아니요. 앤젤라 해리스 8130님
0: 네네.
1: 반가워요. 오늘 채팅 처음이에요 라고 하네요. 우리 앤젤라님 앤젤라 해리스님 Miss Harris,
0: 네.
1: can I call you that?
0: 어느 분인지 아시죠?
1: 아니요, 몰라요.
0: Angie.
1: 아, 그래요?
0: 네네.
1: 아, 아 그렇구나.
0: 네, 근데 Angie님 지금 안 계세요.
1: 아.
0: 네, 나가셨어요. 네.
1: Angie랑 일이 되면 큰일 납니다.
0: 네.
1: 네. Angie랑 일이 되면 안 돼요. 네. 그분의 relationship status 제가 알고 있거든요.
0: 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 둥피님 진짜 몰랐다고요? 네.
1: 네. 아니 네. 처음 챗을 들어왔다 하니까 나 그것만 보고 너무 신났죠.
0: 네네.
1: 네.
0: 그 우리 그 어떤 분이시죠? 그 햄찌님께서 문재 요정님 옥수수 바구니 들면 완벽할 것 같아서 지금 들고 출발할게요가 있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수원 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1: 저 마트 가서 사는 커피 원두 있거든요. 문제 요정 딱 이 모자랑 그 뭐지 호프 원두 그 브랜딩 로고에 박혀 있습니다.
0: 네,
1: 딱 이분입니다. 분명해요.
0: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1: 자, 문제 요정님 오늘도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 봬요.
0: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structure you.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

0: 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The time is now 8 o'clock.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